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 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 인치 닌다 니바도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변난기쿠류라 닌다기궁치네 롱쿠르쿠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 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궁기쿠류 장자균평치바 쪼내쿠궁수 고용이기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기기 출딘라 토낭치바 합치개밤 로기급 장쇼캄 라베충류 카나개급 로숨연기 응원고급견미배 짐치유배 미토기 독살로체기 응원고급격교 꾸유마치구 탁발투 갱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고급격바탕 권내탄외 민급격구 让我们告诉你 수급구 让先你个片啦 地堂用途
1: 电过顶天元年不切过今天啊落些天在他巴浪有些路过他不过说直角切过他今天啊没他落虽然浓缩啤酒起酒电过切过你 完了呗有些些别爬上方的皮看不清楚他借一下不做戏就点过去了松看这么冷不疼点家听过松就他干吧提醒强个情侣他我给工定加着他得给评估说说到他没事肉就给开过来我也不搁了就点过去了西今天啊看别难为说罗归刚过了就把他落手就 点过写个啊每孙这些都是一趟研究接送让什么啊喜欢他每孙这些他有些全这么就不说戏就点过写个出今天啊每人相对戏就点过写个对连年起人每批这些吧他擦了家不说每句给年给人心点别来个戏就点过写个

0: 세미라
1: 샤주 역시 그때 제 도제 메리텔 도제 남고 나중에 어떤 도봐
0: 제전 차세네 야고 키미도 차그다 타니 보지 계시 우주게 샤주 제고 비나 차그 되지 차먼고 되야가 니가 요리 디가 네버 로치 보선자 타바 수고 야고 메봐 타는 류부 용서 지민 개비니 니가 쳐보시라 요리
2: 나탄다

0: 암지 라큰데도
1: 다들 네버 겹토스 촌스 이내 년가 첨부도
0: 라
1: 다들 네버 뒤줄레 사샤 개세 네바 로판다 섬듀르 쉐비너 기란스 강교 조톱 체로

0: 수치 두레
1: 미수직 치도메 니에소소 테무니바 당거 치야기 그거 치려고 삼주 장게소소 테무니바 당거 치야 그거 치려우리
0: 소소 장게 신규베 장로송 카티 수지 당토 나른 요베스로 제 가스간이랑 제가 제비 이내 장 가봐 유메 수지게 가시 님도 제일 마상 통수 나라니 바르다디 쳔부시라도 녀고르다 바다지 장고 급주 제습지 로알은 니 라랑 투베 님디 샹게가 팀을기 부회 나왔다 결심사고 괴미 죄미기 생호 매보다 흔히 고보다 로지 제보 밀라 삼시 제도 니지 차업 통으로 중지도 니 로숨지 고체비 장신의 로리스 ngani yangja thube ni mu de shangar si ni da ko che se mi chi ku di ba xin chu
1: zi du xia di zi du de bi guo ri ma do xin le ji bu din zhe qi yao ma ri zhi ba yi ne ani ge pen zu xin le su ji 지도된데 나와 태자 민두 아니 님들 미세기 봐 유뉴열이라 철론 잡을 줄래 빈주 탐교 신유열이 직체나 아니 팔아 나서 내 포맨지도 인기 말이
0: 쟤는 가시
1: 빈주 쌤나 유비에 개치슈 미들이 你听见了他给驱动给你那卡车两万的连车卡起不一一年让公司接戏年密军团队我你了你也不买的你也心里兴趣今天下呀咱们来归档日了满足上万的你不开开学吗的 他能按住当过门街吧就这凭着一年规矩切差不的你也他那长家龙族的车了呀说是跟着新年的谁不同不就你也他那长家龙族的家那么来他用的
0: 俺这边就过年我洗的，叔叔叔叔给我洗，当我听你不提求的。这里的那个规矩，这个明白？俺让你给镇定的，忙我把当我求的。小小，让心里面，退休给俺领这去，他能行，让恁领这去，今晚上给当我还是钱不呢？ 念着完了，他念诵，上给叔叔解读，昨天的生命。

0: 내가 영향 돌로 쓸 건샤. 긴소 모티 렉치시.
1: 됐어. 치게 청라. 만제 규제.
0: 규름 스톰 좀 바꾸소.
1: 치게 청라 감사.
0: 규름 스톰 좀. 저희 대도야.
2: 장례 나와 중에 치게 청라 다리 로비디. 탱무다 마차샤샤.
3: 양대스 혈치샤. 나부서치치. 양야 튼저야가 능규스팅기.
2: 튼저에. 그봐.
3: 어리 심리체가.
2: 첸치게 청라 마저능 마스베.
3: 치게 청라 도마저나야 가르치. 가르쳤어.
0: 저거들이.
2: 치게 청라.
3: 치게 청라. 감사. 감사. 샹아스 내 마요부치.
0: 어 열어봐. 로영비. 어제 또 스테니엔비. 로디게나 너 공부 켜는 신유메. 가래 양 공시 일시 오르베야.
4: 아 제 저와저와. 공사의 장소자 녀석 그 세계 뜨는 내 집시. 님지 공사 곱디 손아. 나다 저와 미다. 녀세나 우대녀디 장점도 안 맞시.
0: 제가 장가다 마디는 능다 미도. 나야 로디 외용 봐. 어, 녀성다사. 나 녀석 죽지 저 로리는 장녀스트. 근데 라밍 뒤숭 배관에 레신리 세가 줘야지.
4: 대시 말로다. 뭐라 세가 에. 뭐라 소가 세가 요구시.
0: 더도 제통미도 괴.
5: 네 천대는 야비 용마르베.
4: 다 지시야. 아.
5: 年我那国最没说严小生阿姆拉广播谈不马是呗上腾多森林卡瑞上给没想到给自动过写的来了诺哈不定这么写的用度啊捏了四岁那岁要接什么多腾给心里给俺人都是故事
6: 啊，对的。以下，恁祝人家车牌念了么些，查到了贴心度，查着也着林青阳忙学的第一难题，那寻破门。严
7: 小
6: 春
7: 大神候着多。
6: 很多电视人都没呢，厕所腾久了，来着有的三百，刚才退了，老我亲笔没错那给你，腾久切不得的，生命来代表西南去的，来陕西的这不明不知，其实去哪里呀？土铁被没写个月呢？
5: 昆尼能行，如果请不行，那都能过过去呢。其实，给咱给写三票面呢，面通的，好过呢。哼，其实可不就是看啥么女呢？心里给，对咱们姑爷可是。让三毛毛懂了，不然给，我到小城给，跟你明天呢，我写不着。听个能行。
4: 总之没被自动机呢，催进来呢，司机来判断没吧？心里给认同的，让那么个呀，卡里呢是成就全部了吧？公对面的优秀，哼，哎，对，俺那国家地高了，地位全的没多。
6: 唐多电视人都没呢，厕所腾久了，来着有的三百，刚才退了，老我亲笔没错那给你，腾久切不得的，生命来代表西南去的，来陕西的这不明不知，其实去哪里呀？土铁的没写去呢，昆尼能行，老我亲不行，那都能过不去呢，其实去哪里写三票没的，年头天，好过呢。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고 좀. 로딩기 있죠. 산용 삼파. 시지 용 삼파. 마치 용 삼나고. 주리 다. 쇼고지. 용 삼파. 모체 다 신도 망 삼치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 삼치고. 오모 탕 세미지. 신지 신도 소. 님나 치고. 주 망 삼치고. 동지 나고 탕. 창다 용 삼치고.
1: 로딩기 사자 주인. 대단히 좋아. 이럴 거.

구다. 저와심 소자 무라기샤 치스치다. 야라라 조다슬레고. 셰야부당도와. 라 치슈 컴퍼니 계획이라. 다가 란데제마 담치. 뒤는 컴퍼니.

0: 대사총! 노초! 계급 사용 중에 다들 좋아하세요. 타라토라기, 수두순다 감십신이톤. 업에 샹무크라, 사용 숙지기업샤. 집에 전부 다 심장년들 제시해서도.
1: 람상 가방을 다도 다지, 필드 치수. 저저 제제톤, 기군의 주인의 사슈플리.
0: 렛!
2: 喂 你说我给关到盘里面?
0: 不知道,看不到
2: 咋这样下去?河北先过来 三个手机接不下 弄着三个老三皮子去 天照不下我来
0: 对 他把咱们入住县里 干过去 别动地过,你要上手表 因为了,老板中间有点不丢你再来接下 你干嘛再把不丢去给我的鱼
2: 接着了等个点起 接着等个点起,接着等个点起 老三落去
0: 对
2: 后退密集掉当中徒步地度后退马尔东后退密集掉叶三修叶三修当中的脚架全部冲下叶三修陆秋
0: 모우기, 군도 반수문이 용고 객석이 따다다다샤 마주먹고 칸다 샤야먹고 칸 지나먹고 칸 가마다 소마 예곡먹고나 숙제 용고 객석이 구매 만세되샤
1: 랑게 랑사 天津다 랑방 保定 石家庄 장자구제 자두먹고 따다지 다수지 득수체니 기구를 주소
0: 렛츠

0: 사투 클론 렉스 동치 초시 삼기네 용외 당랑비 로리타 칭지르 신조 나소타 다경 제베 레게나 후다 슈베고 양학비 시듄 리에지 다와 주고타 락달 치베 롭중 롭스 비츠 시즈타 넉주 너리 소기 롭중 타 십실 교르취제 체교로 군디 후다 당고 yanjing han yi lhasa chung ye dunlong di jin qu donggar chum xiong mi ma tun co li tun oyun lian gan ki mi ma tun co gi tun mi kim xi le deng xip nang rui guor liu jiang ki rang kong do gi dang zhi bu jue tun zou yu dang gi ni mu qi wor xu guo ma se qi tun dang gi lo zhen ti bie guor qiu li pa sa zha xi bie xi zi xi bie qiu li ring ne tang yu guor tu jin ge bu qiu ba jin de ge ba er dong yu guor
1: smolin ge gong kam sa
2: gong kam sa
1: di gar pyo ge sung ga chi lam gi heng ge ne ting di pyon jun se gyu nyap zha si ba ge su xiu
2: 디리니 페덩아베 남간타 지드디베 치집시 제스미마지 샴르시 데낭데남 시로나
0: 로리타 칭정워장젠도 유르웨 레시딩서비오규 지조기 전주카타 당란베 신조나스타 다경후다치신유 로리타 칭리쿠이도 신가리리시 덥지 워장쿠이도 유르웨 네티르 사쿠이부타 냠도 당란베 다경리튠비지러 직시도
3: 쿠나초니 라세 지편선수시게 당란베샤다지 콘츠 신순카지 키니 신수나 수치살 튠지 치신 이베지 탄랑바 양진송키 디링어 존라야 루지탄 칭지 신수나 수치군나 슈유 응츠 탄라루카 균체 미바 치루 조신 유지 송비지 동체 체치 체살지 사괴베 탄랑바 초 탄냠토 루지 칭지 응찬 리시 비디나 수크도 규유 크디니 별라 나이데 베 신시 유지 베 지편 치군나 수딘 신신 로마지 탄랑바 망타시키 디가르 신조나 수체디 사튜쿠요 모장진토 교교르 정류기수 표입지 사괴베 키나즈 신조지 민창견의 차견도 가보는 기도지 주급 탄랑바 양진송키 티르다 루지탄칭지쿠이도 신강지조바 갈레카부유 응은취 섭섭칸유체디 特别自信 순肯도치기유치송지 탄랑바 원文房키 杨家新的不穷问题，心难个错清不穷。他如新的把原委罗松不提议，三六口用我讲前头就是些人类技术不均一些松不热。给用三角看的片片，他那么错，新做起困难学不具，偏催集体穷越，困催出新做起困难罗马修牛越别入迷跟这越啦。新做起困难修听谈不赢别入迷也越。他那么段容起，我新做起困难修听谈不赢，第二。 신망부 텐트 더위 버튼드 심나가 초침부충 디르니 신간직 더위 하세 클론 티웨 약의 용치 레치 로다 지신강지 더바 용기 인시 숨지 로니기 콘토 콘츠 디가 신더뉴유 디르 신조련견 주부살지 콘츠 알로 더베 신카 순체 강지 충유 미 단위 교유 버지 Shani ki tabi xin sun ti ta gisa chung wa tung gup Changmin sim na ha jang gabu chung yu Tu tong lo chi ki na da gyun wei yu ji ca cu bu che yu bi Xin sun ti ta gisa li bu chung yu bi zhi Tanlang ba wan wen fang ki Ha jang gabu chung lo nga song ji Xin ti ta qin bu chang yi zhi Shani ki chuk neng xin ji gyun qian ni Pui ki zhi wen chu tang qi Ren nu ki zu bi gyun xi song bi zhi Tanlang ba yang jin song ki 我们所说的新体大团队还将搞不穷基擦力不穷多龙业技术新东清不西都用力这些送不热感觉能催铁苍马儿念去恰气谈论把张下一蓝心清清去出错那人你给的别新基擦穷催念去切不热谈论把张下一出错那当三的念去切不热我让给的别新基擦力不穷的团队 落过不穷了，没体外忙完，或者谈情人，我将见到各位联系那许个人娃有些送不热，面对热度些，我将与旅客澄清细节我高王不明情女，落单新做那事情不贴，我可以过贴，他家我将那是六年，没去以往过新月。
0: 니투 징례탄 유월부 유월도치기급 조경체규 롱아센주의 찰구지바 덴비체디 기윤수 디네탄 존에 케주제 숨덴베 림부숨베 유고피게 동외 남바 사부시 덴기체규시 랑중기 하스총기탄 잉주총기 카소설 기급기 유월도치 기급 조경체배 지용체기 니네 알외 외세 퇴도친유배 Geyungi Yugo Pardon Guikyub Lex Donwata Zemli Rinbe Yugor Miksa Dwebe Gyurimchi Chinu Kejin Tuyne Pyoge Yugor Byuda Kwangbe Donggyur Gekab Rinbe Sijyu Ki Guishu Saba Chin Yubashi.
1: Yang Thakbe Sityun Leji Dawa Dienzu Tha Ladar Chebe Lopchung Lopsu Bitsu Chizu Tha Nuchu Ngari Soge Lopchung Tha Sipsir Gyurju Je Che Gyur Guidi Dangde Mangcho Ge Ganye Sine Lopchung Lopsu Jumje Thi Pyoge Le Guidi Tha Mangcho Pien Dakbe Jumje Le Kyuwa Che Yubashi.
4: Shizi chongjiri rinpo zon chewa xiang zhashi lin chongzo ro yun dike ma zo cho chura namchang zuzhu chi xin yu. Namchang tini, sotin le zhu le zhe kongzu cui bi, shirin pike don we mengxi dento chi wo ma se. Ma zo nye zari le zhu ta yubo panyo yong gyuru ya gui zhin nyun dian to bi bishi.
5: Tariki kuisab le zhu namchang tila cha xiao yin su, chun mungu goro chi nye zhe nishu zamzi yue ba, chun rang chongzu di gi, me zhang jia de xibzhu xiang a zamzi, dizi rang chongzu rang ro le zhu tu gua. Tati ji ki namchang di gi, sobyo ki lemin laja zhuxie de kyun goro chi chukchur rizum zamzi yin ba.
4: Lopchong losu bie chun, shizi chongji re ki, manzo ji gui go ta regu le ming ne, tangwi ta tang zui cho yong ne, rang shire ta zanzu ji ne le pekbe shibshire. Chiriyun so chung ki, sanay sato tu shibshire jie ki shibshire sum, nyam zin ki lamlu sato zhuk di, tangwi le ji be samlin wun zin tordon ta, manzo ji simje ta gui go, gane jie tui ji tu tajwe cha gyuro gundi tang yub shi. 习近平总部军电联团及土丹部长宣布韩良启。俺们与贵属家联团卡级他，满足于土丹卡级，有人留别联团卡级级，他就托把钱呢。罗总罗总从这起，满足了偏不托把钱有。习近平总结的起家，电电滴滴级级的团，团结的级就是了电呢。罗总罗总提团结些团结解决他送这钱的，但有来这边杨卡别四团来这到我的电呢，人错托把他，恰恰住托。
6: 累积了点点满足了，偏得准确了。工地东就一些松不实，那个是重点的选择中，他们想起把三段了。那给的是十年的前任呀，从中派了三大人物呗，共七个七点多距离。工期，你就提重组来接班的人生续集，你先马上我了，总来来团把情感重组能，共了主路用你我了，配不配？
7: 俺俺从这个忙从我们前线呢，都在看看都有哪几个东西啥东西啊，这几个团在呀。
4: 还学了一什么东西嘛？来不及控制一什么嘛？俺这帮忙做公立用的这个，还特别不是也控制。嘛，那偏的证据呢？四条累计持续的演变，都是七到十日团的团结前行。现在总体，忙做的各国的命令，各国有呢，起码的周边习俗嘛，那都有提。按说，除了呀，来做从前俺的新国企呢，特任主管及忙做的，都有看重些了呀。 只有七八天，这我车的来住途径说出个月不是。那就从今的现在总为咱做不用进来不占学员吧，别么七八天。如毛为来团，三度来之前呢，我按国家的团，人民参与的去，国家协助接待到我团。国家如果住过一段距离，那就人民就去个月结算不是。那就从今的民办民间图，日子拉过了，推广到了民间物质去，这里特领几个月。那就从今的民办民间单位艺术机，苏南平座机。
8: 推荐他三年，我这届点开的团呢，免不点别，刚年写到七八天，满足的人物他就七个月。罗庄罗素年村，全接着他连天年休他签约结算不是。罗庄罗素年村，那就从这里给人家怎么看起？那个总那天，满足的刚年三月天下班了，没动了心气，偏在逃避。杨他被四六年间到我做不他，拉得了七百罗庄罗素来团给那就成为给七千组织他的初衷去组长张宁博弈。
4: 江西的旧松了西极都滚得东就塌，当西天呢黑白塌，种族催就塌。罗庄石头东就军强前提，四段累计到万左右呗。南团写到顶上切脱，就算南北团呢，满足一拆过塌，刚硬生拆，如果这一南团塌就切的，明码满足一通那塌，就能顶着那瓦解推动东西越界算不是。我的说，龙城年真一拉子没呢。 特任期深圳重组团，管理的具体，满足了人民团只有直接严肃七八团，社会冲了单独聚集，了解内地所局呢，成了七八团。社会吃了比单元来接班，落不着了三百边缘及六镇七八的主角体，云南监督九十八七八。社会培养委员领干团，对干组织聚集，二镇七月团，训练看组呢。那个七十了，看来给干的是我团，南站组织七九的管理动作七个月。
8: 杨特别四六年级到我做八团，拉到了七百六中六岁来团去我的社会，七千几厘米，陈壮起，全系都是组织听送去了七八团，来这边南团初中阿边下先段七八嘛三，南团东和伦巴拆除拆除七八团，先不叫钱呢，满足的干呢，年纪十九了三月。
1: 李文堂总卡给列琴军队他的定时前年凭着体位计划团突破前去引起宋氏。中东一个书记宣布将迷茫推错局内委员天看起主任严金海给及其局势年他是重启对龙的前去东嘎冲修迷茫推错列队委员天看起迷茫推错给推迷亲戚了德心难年迷里团队也团规避接听着急闹事空气 米利格勒吞了胸轮坛累计车局过去几个不知习近平的广播客厅落中坛拉达丁色切不坛中华米利集团策别独席电组切别作港铁等今年不切吧米利吞这也吞规避接听落中坛提着拉达尔解丁色切年米利吞这也吞切下比他狂平用狗规避当规不坛这组坛国体狗胸轮给你圈用了切不坛 云南普遍，芒草坛镇镇界切别，提着坛落水来团别当护大队规吧。当期，米利来团了超越你国体狗胸轮级的中华米利集团策别主席电组级，中华米利集团策不对狗规的当规吧。米利团这也团别上亏组队切别来团，军团顶色别呢，中华米利团木了王位三百轻骑组共切规吧。团梦托团这别特坛，他给狂飞用狗太空级。
0: 米利开给忙错给他们那趟给那电价从那节俺儿别推土当坎儿米利开给密码玩团结别特切别那不上不三米切把三点土当归不接给年数那是李文革都心那玩连土撇给不是中等位给军队书记宣布四点五元天干给书记刘江起你对中等位兄弟听七吨兄弟干给当支部决定作为当给你们切我的修不马赛切团当给老百姓听那我的空气几个书记习近平给准备进营那位松懈开进去广东塘习近平给当做用广播老百姓塘老大丁色切不塘兄弟听起来给他用切过把俺过的去几个书记习近平给搞过开进去广东塘老大也不切套当了拉萨那么大塘来给胡大批呢偏将预定地块塘比大狂批勇气来给地位切我比贵 推塔南部军都七十天，拉萨南大前年七十个执勤团、七十个地区内部兄弟、北三个铁线电表，当了罗格尔森加车轨。推塔南部军都来个铁卷单预备是车的，让到俺特区给密干塔，来了仓位，森西托呢，那天了森西切不塘，团大塔区前年让给增重车轨。推塔南部军都九九天一路春天前年，跟亚国库瓦塘，南新塔区前边来个南军儿进不来，七十三个来个前面中。推塔南部军都 局长长夏用我钱呢，唐赞堂局长给苦肉吃多，恰恰对国不接给，你说哪是？记者局平人，让军长给杨塘北司令来接到我做不谈，老大的前辈老军老师来团沟通从的操心，将等位给军队委员，真做背部长赖交易从的托，将用给人卡古提崩嘎谈，古提来接别，习近平给党组用广播老军谈，老大的前的，边三儿去边人去，李秀米军委那天日中你要去谈日益局团切开，团结协力不谈，组队协力学给呢，心里有鬼别给谈，定价，忙做起了官的当地，我就爱国也不做不谈，几座人路停车间给平将三不组军下去，今年也不切鬼别，你说哪是？ 记者焦松明，江东委给军队委员，让军长给军队主席宣布任务一：江永给昨年南站给国际贵宾从的作用能力，年度女婿走出来，江永给昨年组军南站给提起送别各州区市，心中难为。况且，明在进桥，军用切不谈，南站组军起给他们进切吧。一直开进一组，牛不切不接切的，连续七十多坑都切不谈，南站给盟友团队都去给了兄弟给们，我也给南站没不谈，南站也给我们那边那段他去抗力切吧。如今做，跟送起给了军队兄弟给们，我怎么来我做不谈，组军团员团结切给了军队党话，跟着年纪谈，南站广东气象七十当地，昨年南站苦力点别国内组军切给了军队女的党归不接给，你说哪是？
1: 这次举行人更加重，让军长师兄身居兄弟抗起，身居院长从的创业。其次，传给了去处理人力团员工推进各级别，这一年从我最前不马赛，三个月段别吃完一样，连个不止。其次，从委给书记宣布，军队重新宣布，处理人力团员工推进各级别，具体操作兄弟抗起主任沈建起，各地处理人力团员工。

0: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ཐོན་ཉིར་ཉམ་ལེ་དིན་སབ་དུ་དུང་གུ་ཡིན་སི་སུང་པ་ཞི་གབ་དེ་ཆུ་རི་རིན་ལེ་ཐ་ཡུགོར་ཐུ་ཆིན་ཐོ་སི་ཟེ་ལེ་ཆར་ཤིན་ལེ་ཆུ་རི་མིང་ཆ་ཆེ་རུ་དུང་ཐབ་ཆུ་ཤིབ་ཆེ་པ་ཐ་ཆེ་གུ་ཤི་དེན་ཐ་ལེ་ནམ་སར་དུ་ཆེ་དེ་མུ་ཐུ་ཆུ་རི་རིན་ལེ་ཐ་ཡུགོར་ཐུ་ཆིན་དེ་ནི་མང་ཚོ་རིན་ཤིན་ཁི་རིན་ལེ་གདོན་ཐ་ཨེ་ཤི་ ཁབ ཅུག པེ གུཏི ཚོ ཆུང ཤུ ནེ ཁང ཁི ཏུ རིན ཤེན པ ཡང གི ལ མེ གབ དེ ཆུ རི རིན ནེ ཐ ཡུ གོ ཐུ ཅིན ལ མི སེ གི ཁེ ཆུ དེ མ ཐ ཆུ ཅི ཧ ཅན ཐུ བ ཡེ པེ ཅོང ཅིན ནང ཁི མི རི ཁ བར ཉམ ཉོང པེ རི ཏིང སབ ཐོ གུ རི ཅི སུང པ ཅི ཅི ཅི ཅོང གི མ ཅོ གུ པེ ཅུ གུ ཅུ ཅང ཤེན པ ཅང ཕང ཁི གབ དེ ཆུ རི རིན ནེ ཐ ཡུ གོ ཐུ ཅིན ལ ང ཚུ ཚུང གུ མ རིན ཁི ཕེ གེ དོང ཆོ གུ རི ཅེ གུ xi zhe mi se tun kong ta le qia de ne ken den tun ne che wang a wen jue che ge yin xi song bu shi
1: ni lam luo xian na ning zhe chong ye ki mu tu chu ji ge ge bu sang tu dong de che xing qian zhe le de ne zhou le ta ge dong ge ru tun jin jia de zhou bei yong bo pan ni yong a che yue
0: ning zhe chong ki che yi qu bie bu chong de da ba chong cu yue bie ren sen xing zuo yu lun zang bei zuo suo cha din xi 杨行加起了,该吃腿别,怕擦,扯带儿经历给不一不擦,不知几列几样别,做提他,怕拼啊,现在得该行去。做错擦丁西提,给苦啊,陈小无疑,勤仓找着他,做擦丁西,做过擦捏东也灭,给您几个月别,逻辑了做过擦,给个也灭,写东都不一不擦,从不过吃捏东也灭生个月,俺去,推仓看他,
2: 人堂国体松江个中个处置别年内肯给下雨接送不是人云年所差切的给用所归客切别牌团内国体体日月年给来人业了客片托不在马赛年国重催行状忙错了偏不托雨这个做真把那是大爷的买一呀真是的那他年不及广大学会广大了那来来个来呀也不及得来呀也不及哎拉下哪里了我懂得
3: 周烈他给东哥归体切板偏这千不团板店大把汤重催你口头月饼他个重催出名名用文西给干这就上位来切点点做说菜切过素不是起来谈心退松土这边做安有切特不拉胆切不提忙错催用不盘论点不穷举
4: 把的比过见的咱们家的我就连咱呢对公司给的东西来了不就来了哦得接着从到你家 ti talo ngon zu lu ju la cha xa na pa ju jeb ju tu ji zang la de ra wo na zhe
0: le qin nying zhi chong ki ri ki mu tu zuo suo cai xi qun qie ru dong wa tan ki le tan dian xi xin tui jie ge ke bian sun zhi lam su tui cang suo ba tui ne kuo ti lian nun xi cai qie bie qiao su nu xin qie ba xin zhu mang cuo ti bie mang wa qi dun qie di tui ne kong pi dong wa jie qie ni mu tu mang cuo ge yong bo pan nun yong wa qie ba tan chong si tar ge dong ruo qie gu yin bu shi 宁志崇给车一去行列重视剧秋日面具色彩给主人别准去只要董岁脚板推出落出你端盘过去月不谈做董岁脚板推出落你你落你他落起列过去没别所差其这我是推不听个月接送不是
5: 福建坛参谋队开的落水若干定色的东西福建给配合来团入开启福建坛参谋队查检给给来团抗协别来地对提比例给落水团控协定了开拓不切的参谋队落水比他控平用具归属签不进入不是参谋队重点的门里落水准备七年了在落关土配合给给来回抢起落水这些月来回抢福建坛
6: 참도
5: 참도 총재의 머리 룹진 숨배로마 님은 함에 겐 레이라이키 응안규 징부 저거 최라 조난 침부 대연배 시절럽 난게 유여배 저거 최배 제뉴만 부 시주라 미경야 링도 칭송 시셰시 福建 行政局 표결 기간 레이회 창기 전주 인가주 따라 별로 로교 체벌의 용원이 겐지 인라 시지간 인배 내 표결 롭수의 차자치 능력 기술 비주 인시 숨시 표결기 차제 기간 최 경제 차도 롭칸라 된네 표결 롬마 티웨 마우웨 福建기 차진 기간 기록제 년도바 체유 디닌 치주 루규 롭세니 福建 신천 少府 총기를 섭종 롭제 기간 왕子营起, 경제롭증이마타, 파르타리와 동초의 공기, 샤제 공숨기 규제고유 천자를 시해봐 주시를 송내, 리중티, 소와타, 염제 체디, 루진나와타, 초구수의 비리추 시제콘토 추토가 체유. 롭강기 겹체토, 롭제 루규 소중기 기겐수의가 롭증이네, 福建기 표중기겐기 롭제 삼초, 롭종내내나와시, 참도 총재를 머린 롭진 숨매로마 댄진함에, 겐라기 롭진 난다 사베토네 롭진 티낭 튼조 리지 카세브나스 레친 롭진 티자와 티웨마와 년토 규즈와 유제셰시 참도 총제르 머리 롭진 숨베 기겐 천타오이 만즈오와라 칠레 테기 헤바도 베나 겐완라기 지조르 머리 튼잠키 시제 람조 코로 소냠 튜비 롭진 나와타 게림 더뷰 띵조 나오베 롬에 직젠기 창제 소용 칸리토 마세 정인의 야 롭젠 티 최네 시제망부 시중시 솜시 유티게 기겐키 롭지 추제 토로 딘디 동치 福建타 참도 처진 기겐 레륜 칸키 타동 길로와라 권제 체조로 흉년 개비시 니디 게 양제라 마르탄기 참도 타르게 야르준 시에베 만조 정신 기 젠두로 치고 기겐키 롭지 젠두로 낭슈 유바타 공키 권제 기겐 장지웨이라 공부 유림신 롭지 치다 럽낭기 유시 참도 총지르 머딘 숨베 기겐 양제이 공기 뒤주 유림신의 롭젠 샘바라 피구 유라 나라 칠레기 주지 낭기 유에베 펜바 첨부 도제 숨시 福建기 롭튼 롭지 두제 사드 치다 참도 롭더라 라더 지시 유바타 사진이 기로메야 펜준 이거 고르바타 차다 주제 톤네 저와 섭토 단 시 참도 총지르 머리 롭진 숨베 로마 나와 베준키 나치루니도 니챵아 류에다와 고바라 푸젠라 다고르투 치메힌 티게 윤종 하잔 제부도라 나타 로마 샤오멍 야오와라 조부직디 이토네 장수수 롭즈타 페유응오 쥐치리 제베 인시시시 푸젠 싱첸기 표규르 기겐 푸젠타 참드 차젠 기겐 레륜 칸기 겐고로와 황샤오링키 간다 레륜 칸라 쿠미 추딘 유베낭 토르미엔기 쿠미 유베 기겐기 계제 추주랭어스미히 福建的 참도 차진 기간 레륜 칸키 무투티 福建 표주르 기간기 누바 뒨베 체디 표중기 기간 봉가지 뒤티 참도 로스 뷰다 공베 용조로 람데 체주 인시 솜시
0: 샴의 선교도 뒤 카지스로나
1: 니티 뒤 닝에 사르지 참도 베베 뒨규 체지베 참도 총기르 기 겁니베 차게 된자 제뉴 된도르 치모 주디워지 Dendur qime to, ngui tup go gui ki nang jung qi tup jie yu batang. Dendur nang shu kien ruha ka ki, lian du par gui qi tang to ne, dendur qie yu jing. Tar, Chongqing chonggi, chang shou qi ruha le qia ga ang tang bu to batang. Qiamdu chonggi cha ge dian jia ning la ruha le qia ga ang ni bu to ba. Qiamdu di tin ruha tang, ning ti ruha, gar zi ruha, xi zi ruha jie le qia ga ang sun bu ne, chu bie par to bi bu shi. 能就从给扎琴总体 三级松热样素林 扛琼边云秋秋的客气吧 绝团作物切别 当温尼的罗家的居民啊口味 天数虚伪 三级路线真多尼瓦塔 总体用给列共卡给 列记列素列出别 如阿芒贝 卡地托 三级路线浪年 推热了丢入票有不是 니튜 로고총기 성지종기 계급기 지주계이기 전도르치모니와타 전도나 니앙아키르듄타 담시 사지루시 익수소 추유바타 샹총데카타 총조타 디구이기 신조망조기 당윤 총주 레지바제 전도나 슈유바시 전도니에 튜니 전도르디니 롭종체교로 군디동와타 망조기 지주계이 종외 철업추와 체디 사지티게 망조기 징내타 계이기 뉴바 초용내 토르동치이바시 니튜 시즈총기 팅즈종 추딩총디 통미총즈 니도 니슈쟁을류 총즈 냠디변조를 직뒤 권짐갸베 제우초바타 총조팅용기 투사 굽주콥게기 중미 앞기 니슈접시라 권짐골 치수갸하 개비버시 서유무에서 총조를 자뒤 레튠주화키 중미솔 제탄 주십소 제네 당탄 시중기 참지 토굴능로 강리 쳔발 체입시

0: 집에.
1: 당도.
0: 경고처. 알아. 네, 네 할 수 있어. 농담이 도와.
1: 나 동기야 씨.
0: 야. 뭐, 내 경고처. 알아. 땡땡당다 요마시. 쌤쌤 맞지야. 야. 让肯去贴了谢过来明度 이내 그 뒤에 쌤쌤경체되기
1: 大明, 你杀了三万谢也许, 然也, 俺们拆了铁队三把成个都会,
0: 哦, 真苏给,
1: 可铁队, 俺们拆了么多, 拿了迷信大油嘛是, 俺这么随便接了, 光给姑苏成家家的下, 你可真是给他捏这么久的岁月没多。今天送我心里的下接了你把那个根据谁的你见到了看看什么可露出我了我的一个题目带点皮你可上了通过马上接 你带着些你们去吧光中间带皮天接了小城见不下接就给大家给点事让你去哪里撒接什么原因什么心不心你让你带着些没干了我说话休息一点长不歇呢我自然吐就还生病 让他们打, 我落地不起来都。
0: 哦, 你, 你, 怎么心个月?
1: 爹爹, 我你了汤豆月子, 我体会要先这冷气。 大明, 让你学的, 我就能为什么, 能打游戏吗是吧?
0: 公主, 公主电台也汤豆起落了, 那你跟这次给我们吹吐气个月子。
1: 那你妈团别接了你也谈的让给谢伟给这铁座控作控作谢一个人控作点点让下面几个人大明怎么我这这么说可是我刚才看见这么妈团的也会看见我你想最前三四呢那老专业有是吧
0: 我给不起来给给给对对让你当个老大你也会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
1: 独立就是你把独立就是
0: 唐诗

0: 공구 봐도
1: 당초 맵차지
0: 아자라 키랑게 린저 자기네 저 케중에 고저 키랑게 킹글스기
1: 아 랑게 小城市一边 매균 포자 넘주나 체치수
0: 매균 섭친 포도 왜
1: 아 섭친 포미도 강바 매균 포샤 신단능다미도
0: 아젤라 투첸나 그랑게 나 땀사수바 투첸나 니차 니아코야 창물로
1: 디스 디스 땅무 마리 포모 로띠비치 응고 능다미도
0: 투첸나 아젤라
2: 알레쿠다
3: 야, 그리다. 그리다. 아무나 마셔. 야, 그리시. 야, 그리다.
4: 셔.
3: 어야.
4: 그리다.
5: 원타도 미베.
6: 지쳐.
5: 다미.
6: 지쳐. 저도.
5: 다미. 원타도 미베.
6: 很多都怪，他们行。

0: 저 뒤다 나부고도 도시체 알토 나샤오리 팀이 계속 뒤주 당진체니 풍부디게 오삽시로
1: 어 봉디 우디라 도야모고 완전 뉴슈 유고 시지르 되제 봉디 가고 있는 거이
0: 팀이다도 트레딩 링고 세베 로도 보시소 마소다 디르구글로 된스 뒤모토 풍부도 링그로 가 소제 풍시르다 도주치야 리베리베체 비톱시 다도 디르구글로 된스 마소 차로 나니 대비 능미소 롭소야 우제로 콘소 기준 세브시니 미지르게 도주 셔주주 어마리
1: 셔소 마저 뉴주 유구 兄弟 쇼이
2: 아 르딘소 레베 사제 상마 녀와도 용수 장시투와 체니 싸워러 풍부 직양해와 개념 투외 지러 마주 신의 시딘 셔오리
3: 우진아 도야모
4: 진주 마멘 도체라
0: 지나서 구단이

0: 시
1: 그렇지
2: 앙자 숨소 없이 고바요리
0: 딜리 역시
2: 고바윤나
0: 미요리 게시시티드
2: 어 포모 포모 구 앙자 숨소 없이 고바요리 당초네 초 교류원배 왕다민스네 스두에
0: 원 암라 당초네 초 치용배 네버시 린소 앙자 숨소 시리 샹이 기타 치부 대피다 대피다 시다 암라

0: 거중의 죄.
1: 얘들아 정말이. 얘들아 정말이. 정말이.
0: 어리
1: 네 라브리 삼지
0: 라면 갈라 민주 치두 엄지냐 대샤 네 첫 대비 추즈디 주민도
1: 라면의 죽여지 라면의 죽여지
0: 도즈네 군저 럭부치 달러 돕소스킵 초리 질라티 고급
1: 육소 육소 아마 나제 나제 돕소스킵 토바
0: 상게치 토리 아메 티고급 보삼주 我是你爹，你们多爹有谁，是吧？

0: 야, 저.
1: 시고. 토첸나. 유란.
2: 예민로 외동 쓰히.
1: 외동 주치수에.
2: 치수.
1: 녀석제 야주 알레베. 대자로 부시라 제주.
2: 미즈키라 예. 감매부 하고스.
1: 면마갑 체매. 육쇼. 진친사브리. 간다라이 로주규리. 대슈랑가 주저다 준주미주라시에. 고딩이 다리스 쿠드르 톰제디이. 랑가 롭스게바.
2: 지쇼르모도 싱고 나가미도.

0: Kela. Kesa la tuwe.
1: Hold on.
0: Kela.
1: Ra os tuwe.
0: Kela. Nye pa putons.
1: Aja la ge songsu. Xiao Lan, Chuang Xia. Nie Xiao Wu da, a zai la chi. Xiao Mei, ba ba dao yao bi. Xiao Lan, ni ku bei gang la. Ni. Da de zi xiu mei. Man zui ting gong ne. Da bi mo sheng zi duo shi dui mei zang. Da bi jin le, luo qie zuo qi.
0: 제선 같은 게 소용도 남고로 같이 꼴기음이도
1: 제선아 라호게 딱제 집에 가시 아 원아 다른 사용 뒤 와서 들고 여기 미망고 청샤 제선 와서 미치게 미니 걸쇠 고다 렉시
2: 딱제 제사 송에
3: 방송
2: 와야 나도 쓰들
4: Dinala shi.
5: Ale, dirwe. Yasua.
4: Kenama shi.

0: 칼라 마세지 나다야 가도 와.
1: 미츠 보모 냅지 마실라.
0: 라이너 카마고 셰모지. 딜레 롭숑 후다치. 윤저.
2: 오.
0: 녀데베드 쇼다.
2: 요.
0: 녀시라서 제시시케유. 펜토도 게도다.
1: 제시카테.
2: 야스죠.
3: 야, 윤저.
0: 그래도 아, 펜토 두 개.
2: 펜토 봐. 펜토 봐. 네 셔라 셰오. 디. 먼저 럽 전화라. 개차치기. 제스티. 록주스 전화라. 칭화 럽진 튼 배미시게. 수수 중보야. 수입스기.
0: 집에.
1: 교수 가시대다.
0: 네 당고 생각. 저절 우주 겹디. 추수치마서.
2: 什麼? 라가디 약체 대비나. 이제 텐텔은 그래.
1: 오늘 에.
0: 가다 제시디 히라니르 제유 이제 르마르디 히라니르 대교르다 님숨은 알 때 삽시야 님숨은 시에라 파제오리
1: 님숨은 난데 파제오시 왜? 슈니 슈자미도 지셔
3: 와다야 가르도 아미치지에 도수 어하 조리 기세 가메나 랑고 다니 맵체 되게 비슷해
1: 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 지휘.
0: 칸이 버셔져 쇼카로네. 들어 전도 쳐버 쳐버리. 아자 펑라가 지라니 제베 송파리디네. 체크시도다.
2: 오샤첸, 니에디소.
0: 예예예. 난 쉐버 송자. 좋아 제우 마지. 뭐랑도 거.
1: 아이 담보 민도.
0: 토정아. 장중미 치단 원디리.
1: 야.
0: 유엔. 제마 랑가 소문은 신 믿으래라. 롭송 시규 어마다. 고. 랑 주소 롭송 시오리. 야. 포초가 쓰니디. 로지 쳐 보고리. 신송이.

0: 야. 같이 있어. 캐스에 갭 삼으승해.
1: 제게매.
0: 배사 마치. 小陈게 안전 셰슈.
1: 마라스도 더부차 잡지. 니가 토스야 침비임도 신다이 캐치지매.
0: 자수도 같이 봐.
1: 소토매.
2: 서희서희 구두야. 小陈 람사 용구지.
3: 어찌
1: 빠린라
3: 위등 럽저주와 야 되다 되다
2: 디 小陈给 가져와시
3: 양가사
2: 양단사
3: 군유유 야야 되다
1: 딜랭 아치로구와 주이
3: 아찌 클라인도사도 야 되다
4: 杨丹，
3: 魏东，这都是路的。
0: 杨丹，
4: 杨丹。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본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하슬룸징잠기 총캉 짐바르고이 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닌 습게앙 베주인라 제고링 총캉도 펩지 뷰레기 착다 비규탕 切丁人的在国托罗吉帕主政策吧查经写不能不生住了从康都骗呢在国的修丘银罗吉帕主地主他们他地兄起别他们了人工马血国家当国主国国来这么个他东家切解决吧那么了托起林别书切牛上国你给国主国国演技将为牛中囊切罗吉帕主比例的多别级国主银切国推举金的顿别切丁人呢金的顿别切书记帕银三呢他是创业林国努不了
1: 总结不如刚给努不归卡住他是龙井长给罗杰帕住从刚这都卡巴了列国给国际处处进出处处进相比这年昂大些年罗杰帕住邱印从刚都配巴了各苏修第二天一样你们操作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杰帕住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别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语日节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语地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图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路主对我一爬着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提你同面感心赢了修明孙修感应空面空不堂不提下主空得不来浪车文档热度出
3: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四万许泰迪兄起别他们三百年起别刚不擦弄用为企图心就躺三百千百银别起别更日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兄起别他们天年阳性希望他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迪行给别从那些用意出不错恐怖部队躺穷家给别个刚把超用年得叫企图
2: 贴住他们做银币他们做其他别给别心这米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么用我躺得他昂擦弄用为面对秀他们掐起了锅也躺过不去过过瘾了锅也看见给起他们掐起女呢掐起不给银我这怕追着锅他们一锅躺养就刚躺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低头了这锅给女不点预备
1: 三月颠簸之内这单国土了百姓顶细气味恐怕远近北疆各类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入汤天堆国土的一部电影被大姐起的天安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部汤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这么一个盆中罗杰帕主第二天一样你们操作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
3: 罗杰帕主，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图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图白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路主队，罗杰帕主，你过去快当不当堂？
2: 罗杰帕主是国他们，是国他养狗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低头了，这个给南部电影院三月电波之内，这单国土了，百姓电视气味恐怕远近北疆各类可个没。另外，他们为了切入他，天堆国土的南部电影院大姐去的，天安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一么他，他的参与了国人阿的国主国家来转一个。群众罗杰帕主。
4: 范进热温里三块来套的天猫没应变热我行人三块吃个一天照啊四天呢天来有限度通居民

자리 네도 등결하 여발레 테나 중국 계급 존의 송급 지신이 숨주 소지다 계급 존의 송급 속자지 숨주 소항을 하여 태양 환경 저원이 잠리토 자지 괴저우 주부스르타 환경 저의 캬솜기 제사로 크타 캬콘 치부티지 대가르니 에시에 배도신 캡기 망쇠디 임바타 잠리 순유 지신 망쇠디 크디제라 先 샤르조 슌르나제 경유 공기 모테 지신 나마 퓨숨 속쇠디 서규식 제지 테나 미쇠 환경 저워로 콜레 체장기 나냠 퇴쇠디 깨캄 지니시 주기유 대퇴모마인베 깨캄 코류기 속대 망부시가 장장라 코웨 초년 파동시 진바마세 강가 금기타 시듀 냠냉암이 초듀 최신유

디카르니 유난노 찬치 서버토제 미 시동연기 두분 서그리 디켈로레 찬님 퇴제니 레크로워기 시스도 시메시 경리네더튜 디카르니 짠냥마 강지 갸메기웨 냥암 탕들시타 잡으여라 장아치시 무치위세리 숙자치웨카르 로컴으로 룽수 파르메 당와 제니 네디 균덴치 남바시시 원자 모타르치치웨 지신 카지라 창과탕 룽고 뉴바 표좀 초본 좀네 네디로 자와초디 기톱기 뱀버기 모타르치웨 두분기 냠가웨 남바식 되유 두분크니 장자 차베 룽세탕 응어캄기 룽세니베 퇴모지 뉴베와르 템베 죽제식제 닌첸지 저게 침불에 템베 장자지 더 동부로 샤안조라 양차표 정금지 룽세 뉴베제지 파모 침부 마보 카샤네 마르지오옹네 치중나 속베 도수 표현 침부 풍소 대바지 坑替我堂 제퇴崩日野퇴파티 차진교회 크루유낭토 두분세기 지신처 촌의 전도장 랑그 존재 타다 몸신유

0: 나한테
1: 주고도 있잖아. 내가 말대기라 내가 엄마한테 주고서 있기나 한번 드네. 엄마는 기나
0: 주고 드네.
1: 다시 그 치즈 기나 드네. 준도 배 먼저 좀 있기나.
0: 시즈 엄마
1: 뒤도 니도 겸 니도 내자 드네. 그래 가서 저기 남자 망고 좀 있기나. 배 먼저 약 좀 있기나.
0: 시즈 안 기나.
1: 동안 기나.
0: 다 기나 기나는 야 차샤면 단난주 사기도 기기 손에 내리지 마.
1: 진기나.
0: 단난주 처음에 정수 시도 좀 받아. 진내기 갑 좀 표송 접고 시작하자 그러와.
1: 진기나.
0: 기나 기나게 뒤고는 거 줄도 되시나 님 그래.
1: 롤로기나 그래서 다 뒤고는 차 사순기나 아니 주제고는 차 사순 안 줘 있게 길 죄송 안 거시.
0: 응응.
1: 중시.
0: 아.
1: 배.
0: 응응.
1: 시에지 라스 없던 애 어리기나.
0: 너 기나 다 기나 기나게 단도 시에진 거 소소가.
1: 온기나.
0: 다 들으면 저 대 마요야 미유조 대민들 기나리아 난즈기 아 김은 편전동 청년진리 공기 자식의 쇼고에게 선조 통리야. 하나즈 제시 차주 쇼에게 시에지 첨남이베.
1: 제리기나.
0: 이 거리야 럽주 쇼가 자빈다.
1: 롤로기나.
0: 하나즈 제시 차주 쇼에게 아 샵주 당통마 소연은 두잔 바이갑 좀 건데르지나.
1: 알레도 도스르기나.
0: 응응.
1: 다 멋있잖아. 안 죽인다. 유조 가서 싹가발기나. 다 정수 가서 다 된대 어리기나 시지 이네 믹스 만주 주면 좀 굽듯이상 저기 숨도 어 시도 주기 어 시지 자시비기 자르시비다 나래 고대 종기나
0: 아 네네
1: 저 등아서 고대 종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간주 내리면 마 징아 동조 자 온 길에 동조 어 샤르 동조 등대는 장기나 첫대는 자 어 지기나 자기라 신내 저리 그리도록 재밌기나
0: 아 네네 강의 개최나 지금
1: 어 기나 다 강의 도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지 코나서 동다
0: 응응.
1: 언니네 전에 접다.
0: 응응.
1: 아무튼 이제는 당.
0: 응응.
1: 다 동종원에 자식들 그냥 안 주고 그나저 당 동주 오늘 이제 동해 가고지.
0: 때는
1: 안 주고 락지 됐기나. 안 주기 다 된데 어 거래기 지유기 다 그런 락지 된데 기르기나. 인도 된데나 곧 접톱디 접.
0: 안
1: 주려고 돼. 그 모두 그 동서 간주 신내 이제 인도 된데는 백도 곧 빠른 된데
0: 접. 빨리나지.
1: 빨리지. 또 신내 이제 야 지어. 또 안 주기 때 안 주기 때 주소 좀 만나. 또 잡지. 어 비게 발 강 안 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대 뒤신에 이제 잡대 우리 태좀 좀들이라고 주기라
0: listen listen lo 다한테 개라게 我 주나 배 규름 나로리아 단나 주기 어 잡주대야 차샤빈의 단단한 첫단태 근지태네야 미세 계주 요소스마
1: 어이나
0: 계주 기대르지나
1: 딱기나 디문의 차샤 땅 땅고지 매비기나 땅고
0: 땅
1: 당디 단다디 도스르기나 고다 다디 다디 당랑 미게지 당으로기나
0: 아
1: 디 땅에 문제 단당 안주 단당 인지 동기나 둥다 다지 문제 무제 니디 그리 그리 튀기 묘서지는데 동 갑 개벽이나
0: 어 좀 어 땅 어
1: 어 어디네 도안기나 단이는 자선 고래 접다지 동기나 그 당시야 정한 저기 접다 있는다 근데 좋아 있네 다 동 가나야 많다 그러기나
0: 아 네 레슨로 단난 저기 자시기 차저 쉬야기 잡주대야 차샤분 어 당통마 만주 편정동 청년진리공기 자식의 쇼백이 천조 토리야 쇼 만한 콘리야 다 든저지 쇼나야기 공부도 제대로 시에나
1: 어 다 디중스기나 앙 담무 안주다 레제디야 어 그나저 원전나 야구 중자다 앙 담무디데 자식의 레젠 긴구 잠시 긴구 그나저 토지 쇼행기나
0: 던님비도
1: 원에 찾아서 안주 주면 종원이다 미문 세종 종신의 유고르주 다 믹스 다 드레소 돈존다 어 망고지 땅 신이 이제 가르치 딘데 지금 기나 접도 접도 준기나
0: 네세로 단나스 두스 특유 근린세베 그림 나러와 단나스 규제 속바야 차샤빈의 접도나니 망체데 아 쉔 쉔기르 도와
1: 예 되기나 되지
0: 아 코난소야 차샤빈의 가르치 딘데 지 토리아 접도나 차베 지리아 심간 보내 그도 계시오도
1: 아 뭐 기나 배 뭐지 균도 중앙기나
0: 응응
1: 디디 고자 기나 어 다 비했지 말한 게 최바 제스나 닝고기 저도 당연히 보드나
0: 뜻다
1: 시빌리 생 어 긴군 지나고 나서 쉐발해 주기나
0: 아 네
1: 다디 샤브데 대추 소원스 다 대외견은 그나저 좀 배준제 샤브도 좀 적부제
0: 어
1: 야부제 두로도 좀 강가 야고 제대로 지시 아 숨막이나 다디 중보다 람스고 가부시 보증기나 다디 만주당 비엔 상바침보다 람스로 군도 독슬러빙기나
0: 어
1: 다 간주 다리 빈먼스베 간주 때 담사지 도스 그 담사 때문에 차차소나 어 자시베 쇼웨기 레잖아 다 간주 담자 on te ji jar sung di an chu duo s on le bing la le dan da bu da jian bu dun zu gao jiao ren ge la da chung zu dun zu gao xin na zu ge la da neng yu jie zong ge la da xia bu gen de sao ge la da an zu dong sheng na zhe bie da ya zhong ge na zhe bie de ka de dong ge la dang an zu ge pa re wan ne mo den on kun zu ge xia bu zu che de na da ge la dang dong da na ge la an zuo a jia da na da da kun zu ge mang ji zhang on ma ji dun na 고님 로김도들 망고지지 신이 이제 그래서 그러긴 한다 아주 땡지 침묵은 조사 않고 그래 자리네 더불어 동안이나 어떤 아주 도둑은 자의 직보 어 동계보 첩계보 신이 이제 땅 아주 자식이 쇼 그건 때 침묵해 봐야 된다
0: 네 세로 걔라게 오늘 뭐 좀 뱀스 왜 야우 나스가
1: 걔라게
0: 오늘 차샤비 너 오늘 박자 섭시 주유스리 추수네 제 소야도가
1: 진짜
0: 정말 폐지 투교 익자를 하셔야 이 생각서 매저 성부도 같이
1: 뭐 아니라 네 값이 나중에 아니라 뱀 뭐지 값 중에 아니라
0: 네 세레세 다 나를 수소야 차샤비 네네 안나 저 자식이 쇼 배기 천조 디토리아 유에도 되잖아 봐 걔라게 또 숨어 주는 되잖아 봐 나를 심 나로래 단도 코난 첨난단다 단난단도 강미 두니야 차라미 삼토용베 나와르시 코잉기 제삼티즈 나나스 냠도 제시 자주 쉬어야게 제신디지 시난 마르벨
1: 라송

0: 那么今天说学前这些吃着学的出不穷是哎，前下面都是那木头的阿他娘们多，吃菜泡馍子，自家太多啊。阿家看不啥，南州南北旮旯多啊？
1: 江西北旮旯了，绿色罗满街有人，你跑下南了，阿家去让丁文来那组吃菜泡馍给吃不到那药的是吧？给那人家了。明白了。绿色罗，但下不出人家济南，学农队怎么用早跟点儿多？
2: 嗯，你我那些，但下不那啥么，我那搞不起多了，我穷的那些下不搞不起，那大人的一些，我得全部的这个干杂土，我那搞做的帮我多了。那是那是了，
0: 我们那些呢？嗯，大人，大人，大人，全部的这些干杂也穷，但是那搞做全部是多。嗯嗯，那俺自己，大，咱自己帮我们写的那里，人那学校空，给写做点这些，嗯嗯，等这些做点这些干杂也穷，等这些那搞不是多。那是那是。
3: 嗯，给那个俺做呀，但俺做茶水泡沫学个，下不住就白给了。但下不住的汤汤嘛，所有人都这样白给，下不住肯定是那我就是那人了。
0: 啊，来了是了是给了。
3: 他当地给俺做给茶水泡沫是的了，俺做年冬家里专门送了那些下不住的这水吧。
0: 听我那有。
3: 听我那下不住的这水吧，他原来那个下不住的这水吧的，嗯，大概那些的，肯定全部都在到了呀，茶水这个了，专用没完了。
0: 啊，那是了了。
3: 他顶这松山了，俺就给木头呢，下不，当地给茶水泡沫的木头呢，大概能写给他，嗯，也给他拉出用这个，他顶这些水这些呢，嗯，下不地里呢，嗯，路给给对你点吧，没得村子给对你点吧，哦，顶这些松山了，嗯，下不地用茶水泡沫是这个顶这些水可以了。
0: 啊，来来，谁给了？他茶水泡沫是些，嗯，下不地呀，明的大南国呀，给工资那得开了呢。
3: 他第一呢，做的给了，给了，看着给使用那些当地俺自己，咱这坚决的都给。我是这边呢，当地嗯，俺就从来从来只雇有吧，雇的有吧，你需要吧，等这有吧的，原来给咱这部门才给的，咱这坚决的，咱这给，反正咱这做的呢，嗯，咱这做的呢，啥是大事啥呢？就是大表做的呢，咱这部门是给的，坚决，但当地给。
0: 嗯，给了你皮个呀，相对可能是也的这是吧？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미리기 튼지다 바주리 내기 지르
1: 베르
0: 근데 요번 이만 두고
1: 아 근데 라주 두고 리스 내세기라노 다 난조 차세 범모 슈아기 샤프데야 샤샤미 난조 펜종롱 진진치리 공기에 돈이 습실루 어 좀기 수익을 사 카딘 토리아 쳇도 넘버리
0: 잡아 다
1: 두두 자만조 어 첸조 등고 스마디 콜레 양조 어 다 근데 슈레 초중 가고에서 제제 세유카리아 친제제 잠시 돌린다 샴규 제브리 잡아 다 두두 안 소매 종레야 조두 잡아 길라나
0: 자세범위 냠바 라스다 마냠바 콤비 이제 코나토기 도송 마부지 단지지 단디기 샤부티기 어 차제소에 있는 저기 저야 사주제 있는 저기 마세 있는 단데 어 잡대바 졸이야나 어 디 잡진난기기 칠레기 길라긴데
1: 아 대주주
0: 남버베 칠레기 길라긴데 대주제제 니몬 마부지 낭종 제제 신에 있는 단디기 어 니도니 스테시 로이기 벤주닌진 링군기 좀기 수시되기 텐조토레 아니 차빈시 톱중
1: 산주 좀기 수기 카딘토리아 차드난 차베 제리아 단난조 규제 촉배기 다 고무원의 차샤빈 심칸토네 근도 근데스도
0: 단난주기 어 잡대바 주기 셈나고 제소나 단난조 무튜네 난주기 응원이 쉬샤 어 야발라스다 마냐보 콤베 용지다 와세이나 샤프 텐데지 규제지 먼저 페이 소매이디 아니 모티네
1: 규자야
0: 무지 규에 텐데
1: 길라간 숨타라리 단난조 샤프데 텐데 슈레마 가치스몰 헹게리아 진부 슈타베 제리아 난조 망촌 헹게게레 딩조 야고 능도아

0: 간에서는 다 민망 부지게 딱 듯이 우리나 대문 처음에 쉬어야게 사실 키뉴 얘기를 들에 내래 딱디 어 경고가 내디 규지제 하나 좀 처음에기 양 근데 쉬우래 원조 집에 나부스 친구도 와게라 다 단단 나서 개블로리아 코나즈 단단 낭초나에다 나서 차세 보면기 디르벨 샤투리르바 시상 코나즈 샤한 남교디야 아르 파샤르슬리 쇼드도 잡아 잡도는데 피게야 제세 교회 개요나
1: 단디 콘츠기 케교디 제제스케라 단다 응아츠기 작지기 겐그기 추비로 자티세 된데기
0: 자티세 된데기
1: 자티세 된데도 어디 타기 남베도네 거다 자티교 된데지 제제제 타타기 유리기 남베도네 거 된데지기
0: 탈레디

0: 진아, 뭐 먹으면 좋다.
1: 영아. 됐어, 계란 뭐 먹어?
0: 영아, 야주. 예예.
1: 어째지? 뭐 먹었어? 뭐 먹었어?
0: 야, 让开去。
2: 가지라, 과도 양할도. 林秋文, 진아광, 가지라 좀 봐.
3: 마 화양토 다가 옆이.
2: 니코스.
3: 니코는 아무랑 다우지.
2: 아지. 니코스 같이 가.
3: 파시다. 화양토. 화양토. 화양토 화침제.
2: 잼자 친수.
3: 치부티들 범지지고 잼자가 친수세. 류동화. 화양토 화침제 쉬다.
2: 林秋文, 让开就是不对.
3: 你也让他的花样都 화침제死于.
2: 这是主意噻，你那边有没有钱？
3: 我让花钱不着，
2: 你也不把哈顾着，所以说亲事，俺那让菜还请不着，你啥么钱？
3: 你们还最轻松？我最让血的，花样都亲戚，你们还最请不着，给我血的？
2: 啊，自己看清了，血大钱，你们还最请不着？
3: 你们寻个亲事？
2: 可让你爹娘让谁？
3: 女婿花丫头，你就他家钱了，来了没小妹？石头看了你不是多，那么啥你可注意？徐子，没徐啦，钱都不会让自己的。子，秋文落地不起，你打到压我钱去啊！过来还是没徐啦？
2: 可以嘛，是。
3: 墩子，哦，俺们阿家才个主意。
4: 让俺们俩看你不起啊！阿姆拉，迎接阿家你都不起啊，阿家我你同到他就不约。
5: 永安，
4: 阿妹迎接阿家出去用过啊？嗯，对啊，
5: 别哦。
4: 阿姨拉皮。 아이라빙게 말라 말라 라이징게 나대 나오지 아니 동화다 집을 막연해 영예 계시 집을 막연해 기다 대구 말이라 중계 말이 말라 아이라빙게

0: 头，花丫头，花丫头，花丫头。
1: 西达，黄木亭这西中的拉偏不了人，他见呐，花丫头，阿姐，西达黄木亭这西中的偏不了人家去人，那是花丫头，花丫头。
2: 呀，来哈了姚姐，对，我们走，我们走。呀，你还不顾，姑妈孙达，姑妈孙，姑妈，姑妈孙。고맙습니다. 고마 캐리이나 예벌고 속이슈.
3: 남미 예고이네.
2: 남미에서 예벌고 하다두고 하더라 하면서.
3: 남미.
2: 너나 하버셔. 예 고맙습니다. 고마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그치? 누구 조주다?
3: 고마워진다!
2: 고마워진다! 누구 조주다?
3: 고마워진다! 사장님! 사장님!
1: 사장님! 사장님!
2: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범디 꼬마를 쌈중아 다디 모레니 기사시야 쓰그마사 워
1: 기능하지 화야토 상윤씨 제만의 언니 톰디 표현만주아 거중에
4: 언니 저 원츠 뿐마사 아
1: 화야토 상계 언니 이치치다 언니 랑 송겹 치지 하호승에 탄의 수 수지게 랑 어유시에 주매 장아 이치시다 용두게
4: 언니 정원
5: 윤차오 윤차오
2: 가르난가
5: 가이수인 예수메
2: 예수
5: 죽고 대쇼다 대쇼다 아메 된다 시야유 마 되다
2: 가르나소
5: 윤차오
2: 나
5: 탄등아 채뉴가 수두 탱기미 자만지 시기도와
2: 가스돌
5: 어 최원원스니에디 문에 뇨버자 땅양 부구지 냐샤사 어 뭐랑 그 주저 뛰어 갈사 주저 범디민 갈사 뛰어
2: 화야토사
5: 제제 원디 지 최원원스니에디이나
2: 마제 화야토 류동화 화주냐 되어라 봐
5: 예대나 류동화 사주디니 좀제 머지니 딘제지샤 순매 교 처음에 범디 비브리사 부디 조스 요마르바 원 딘데스체 양초원게 냐브자 아 초원 원네이 페미지게 부고 숨스브지 소소 부고니 요마시 소소 청주 셈부 인성부 유브자 제마 초아 근데르 시게 조유나 닝르 시지기 아 지
2: 암라
5: 아
2: 냐 치지징
5: 라라 랑아 자조가
2: 암라 아마라 다시 왔습니다.
5: 용마시 라마조아 시에마도 네 딘주 시에제 아군의 괴비기바 라 가르치가 조아 삼로도한다 카이츠 부기기조 요시 라네스 디부제 날 되다 용두게 나란조 승면의 거리 라 큐는마조아
2: 아스 기능마리 니마라다치 기능마시
5: 용구마시 也修天苦用土鬼，让穷的妈住的，让给穷文的大家亲不，开出个好可比呢，别傻不是，俺你那性格不是大，弄十几顶个是，俺死个，今早前对过是，今早前对过是，什么小啊，妈住啊，
2: 起码有，
5: 哦哦，就菜地个塔山那旧时的，第一年起舞，塔山那旧时就。
1: 墩子。
4: 哦。
1: 提的那松，阿家俺村哪个没得？
4: 嗯。
1: 没让咱来捡被子，没让看人年过大。
4: 哦，好过。年让江木咋个吃？养的个？养哦。
1: 江木咋个吃的年个药水？
4: 我性命多么了，把那个江木咋个勒住？
1: 年个药水，花丫头。
4: 嗯。
1: 提来墩子吃些，没许老娘咱们咋个叫？
4: 养啊。

0: 罗永贝。
1: 啊，迪克斯，迪云生，花丫头你读啊？
0: 你读鬼？
1: 哦，
0: 迪索你读？
1: 索你有人，瑞林是你的。
0: 哦，喂，钱可这些是多？
1: 可这穷人，我让他先行打开门吧，见不到姐，死死死给你。
0: 뭘 하겠냐 니야를 두고 해. 뭘 하겠냐 비너 보숨 다도시 오래
1: 다 그리 인생 란타도 링칭와다 증예인비 인생 되다 나란주 낭초와 모란의 기부여지 나란주 능미숨디게 기부제 초하기엔 딜레야 가르여리 당원는 장게 초하 기부디 유시하지 링치원원기 칸부고 뜨디나로 보고 숨소제 대년이비

0: 저거 더 중에.
1: 암라 로페베.
0: 키라니 같이 유.
1: 아무라 아자게 키랑경한 주소고 유장 갈래시 다여지 체장 지만에 레그 체로 체우르사. 아니라 전달이니 남사실 차비.
0: 나 육쇼. 다 가셔다. 맞아 제초. 야. 양호씨
1: 아직 알아 등수 3년 신고기 맞아 체조다 맞아 신고기 나오래 암라 레오 등종 안지 신고기 격진 셈에 초크스 아자게 완전하네 갈래카슈 암라리 지만네 칼링님 부채 암라를 콩주말론 쓰이기

0: 저거 뜨다. 라 얘기. 뜨다.
1: 마마 던더 게임 귀다. 오.
2: 가이세. 가이세. 야, 클라스 가쇼.
3: 클라스, 클라스. 딱 봐 최신이도 맞아 매봐.
2: 가이세. 야, 공 어디 있어? 아.
3: 아무라
2: 아
3: 시다다 딱봐 공은이다 뭐뭐니 자시 나 다들 수고수고 왔다 차들 아니면 갈지도 나 자시 써니 되기
2: 아 시 수고수도 자시 싸고시 디도 어 이리기
3: 뜨다다 나 엄마 버금이도 와 엄마 번 뭐 가면 가서 참도
2: 이내 어
3: 가세이네스 녀신기 연차 내용단자 라지 마버리 타당아즈나로 무스케메버 녀신기유 이네 탑시도 스타야면 두게 아 마차디샤세 타도니 두기 이체 까레딘제 두게
2: 어지 카이츠장그저와 태차 요마시
3: 타그지 태차메
2: 타그지 이고추
3: 타그저버
2: 낭다모 녜 텁시 단초 차세 탕 투야 유비치
3: 아무라레 약치 아무라 차시 라비나 어 가르녀 보고요는 약이요나 워리 샤모님 보고요 그리
2: 낭다모 녜 반초 언제나를 샤모 간부히
3: 아 샤모 수업 사우유
2: 우지
3: 간부 반제 가르쳐 그래
2: 어 샤모 수업 소녀 요마시
3: 아지 겹지가 요지 과가 진다가서
2: 나 유스 응나나 견고 디제지 나어
3: 제자 제자냐 하코스 과가 주니 디고 말봐 영아 영아 다디스 쟤는 얘 보고 제자 과가 친구
2: 어제 디제 마시다 같이 같이 야 마디다 되다 되다 같이 落地不起，你也过下清过，我阿妹叫人项目过下清楚，让项目的查实过不，啥也有切确。
3: 阿姆拉，我固定的我。

0: 남진아.
1: 냠라호니츠군티도.
2: 네베게 질균체샤 공토브선자 수구치가 천남에 차지.
1: 결혼했으노. 코지만에 나야 요마스구이베.
2: 당신

0: 阿佳兰，阿佳东兰，
1: 就问
0: 啊，做个休，姑娘们运的，去让师母休息。阿佳东兰，
1: 就问阿佳兰什么了的？我阿妈了的，我。
0: 그냥 두고 던스
1: 굶지 코부지 예랑 비자 나 굶지 코부지
0: 딘제 못 쏜다 가지 굶지 쏜구지 탄데 그냥 쏘고 양치에 쏘나구시 초하기 부기에게 되어있다 시다 마마장에 가는 참부 친이 되어있도 그냥 좀 밀었음 나 왜 기부제 소화기에 여시 레마제
1: 왕카이 주이스니에디 부고 마기 코노 오츠도 가르치에비이나 우기메틸 베티 굴샤 도츠 머치브다가 롱 디베 마제 자조 치기 아니 뭐라 시기 뭐라 그 시기 자다 도터 미도 데츠치 로노 머치 보다
0: 다가지다 나 링처 원다 도리아 가봐 해요제 디제 이노 뭐라노 보고기 봉도다 쓰려고 봐
1: 가이츠 로요베
0: 너 영어 쳐. 심하다. 나게 앞에 기억된 손이 고구 마셔.
1: 예, 나 앞에 기억매.
0: 아, 레즈베. 다시는 더 그녀 고부된 줘. 동저 셈매 줘. 원해 쳐. 계속 나고 등자 마셔니 용도에 네랑 교무다. 랑가는 그 야스된다. 맞죠 나한테 장수도 하도. 원해 쳐라. 등자 신이 요스베.
1: 저 저원 나난 다음에 가족의 시행당시 뒤에 나 되다시 자 로유 나난 다음에 교수교
0: 아무나가 교를 거면 중에 아잖아 그냥 공연 영수나 차라리 가루 있네 숨겨놔 응거 송야나아이다지나죽인다라소소십시인생부입자더가자고나저창도시도아무라근저스제는아이키랑그유나무다키랑그차오총주아무르다키랑이쓰다링청원다참도시도다요시요시요시 에이 얘 출출로 가시고

0: 小文，花丫头，挪远边。
1: 还怎样用吧？
0: 花丫头罗列子，打起个药瓶。小文，啥不过做尿骨头，脚骨头。
1: 花丫头三皮头的青子，哪里去捞钱？我妈娘捞起的，蹲在车里青子，你妈能洗什么车去我也没动。小文。
0: 让头头下次给你念遍。啊，这，让头头下次给不给用呢？你保送汤不得啊？抓住的，年年岁岁洗的。年
1: 头大了，让许多钱我也没动。啊，这，前头别着天了。
0: 보고 좀 야구 유자 조선 채불이 랑 라지 도스디 등급도 왜
1: 간다 도시 팀 아직

0: 자
1: 가자 정원 가자 정원 가자 정원 가자 정원
2: 어디로 이제 가도 우리는 해야지
0: 你 a 자 a 저 a 차 g 여 c h 쓰기 o 미 n 고 하다야 하리 a 소 a 나 미 g 고 오면
3: 자 a 동 a 죠

0: 간나서 아지 아무라 키라는 다라베 자주 차라 다라베
1: 나 추카가 통고 삼주
0: 추동년이나 알러도 다라베 키라는 든지 아지 다라베다 Les, Les. Les. Pa Linda. Les. Ta ho zha bo.

0: 안에 청아 러이엄베 아무라 러비베
1: 저거 더 지게 라고 최자 람사 칼라스요 아
0: 알라 다 되다 되디 아
1: 같이 유
0: 같이 다스네 하구지
1: 같이 거제
0: 다스네 하구지 아무라 걸레 칼수 탕톤다
1: 김님 내가 내자 줘
0: 아장 언니가 아자라를 창조 겹러 채비기 어 아니 어두리 바스 때주 뒤냐다 제버 겹이 아자게 쇠수
2: 아니 처원 난자 따다 제제 갈레 카스 요년 랑제 치대다
0: 녀 초대비 엄라 심부스도 엄라 탕톤다

0: 암라 탄도 갈치우여
1: 지마이키라스 디게 창모 쥐엔타 유니 시우유 삼로 코자 암은 갑시라추
0: 이네 탄도 어 암라랑게 우린 따송오 아니 청원 우린 따양한 저 우메자 리베
1: 키니 탄도 복선자 대저 취도 마치시 니에 갈래 경무사 켄서 두고 마톰 시기 니에 켄서 심 찾아 수지
0: 아무라 쌤 저 마치 아 침부 찾아 우산 키란 쇠쳐
2: 나의 타리
1: 영아
3: 이선 지금 마사 지금 마사 지금 마사 장문 아래 처음 봤어 내 넌샤 이선 장아 깨지 시에는 영어 두게 장아 가 가르쳐 내 집아 이내 가 깨지 시시다 내 쇼 텐처 뭐
4: 김월링 총원을 보기하여 말해서 잘했겨. 다행지이샤. 다들 안 했기하여 말해.

0: 아 죽마서
1: 네마 링초월 부게요 말 참이시에 다행지샤 단 잘리게요 말이
0: 윤선 메싱아 단득게 하면에 그저스 쳇네 녀란 부부 범무치 개비인 분
1: 고모에 고모에
0: 유승 랑크 봐줘가
1: 막고 봐시네 결다 좋아요 말이
0: 유승 랑만 주다
1: 라블루다
0: 만주다
1: 라블루다
0: 你兄弟就满足的。

0: 호소 도르토르투기 냥카시다도
1: 딘체 아기 가상아 콩라 다가주디 고려규야메네 총시도 엽시라도
0: 암라코 니티가 내메소 내도 멍제 슈베마세 탄도 텐셰냐 셰라님 하셰 슈마소
1: 장게 슈스모 럽제 하지가 야멘 코멘가 그
0: kyun keme sungi ne amjina yeta binde kongge bis chowa kongge ra chengi sungi cheza ra tu yu de da cha xin yong du wei
1: yong ma 그리래다제스노 다가주이
0: 야주 가즈웨
2: 로엔베아 가져가요 봐
0: 저원 니에게 담비 아무나가 도구유 숨기
2: Karins! Nga nandi chinda yin. Nye shio sin mo to yongyang yong ma ri.
0: Nye ra xie bimbo. Amla ga chewe tutu yu za nye ye dang pi yin. Ke si rang tong du min du no. Chil kora shi ke kwa gyu. Tine lo yong chu ri.
2: Nga chi lo gyu se. Nga gyu se. Kapa cho gu re. Nga rang ga achir ta dung yong chao rang ga haku yi be. Nga kang gu di nang ga ming du chung be. Da gu ri haku se ke.
0: Da hu yi no. Kwa po chi chen na khar chi du.
2: 계저 집에 갈 두아. 마마 녀대이다.
0: 저거. 저.
2: 퇴 땀에.
1: 아젤라. 아젤라.
3: 秋文
1: 阿加拉 기랑큰제도
3: 阿加拉 스멀럽다 마랑이 아마시
1: 암라
3: 秋文 알레 두고시 라다 윤자 카가 침어주네 요구유 나 유부 시자 기기
0: 엄마 담았습니다
1: 엄마 그냥 그 알람마다 개나 요마시 나는 좀 더 좋아하게 될 뒤지디 예매지 나기 나와 깊이 뒤지지 오늘이
3: 아메란 라타마스 치쿠마사 아
1: 마제 암라 근데 모소다
3: 윤자
0: 암라
3: 윤자
0: 라
3: 왕가이지다 저와 마귀나 가가 제쇼 디네 저울 저와 제니 메지데 라 저울다 모두 저와 예야 주나 아멘 신의 로데부체 저두바
0: 리스 예시스 암라
1: 암라 공부 마무리 되시면 한다

0: 아무라 마총콜라 샤다 링치원을 가르쓴 것도 아
1: 계속 뭐죠?
0: 걔면서는 아니에요 뭐죠 하리나 아무라게 라르 나다 카가치 링치원 나마스 있는 것도 아 네 하고유 광경아 뷰나마 큰 진요매
1: 다지스 암라 트와스 샬로이 심스웨
0: 창무순이 링청원생이 되니 나 기브제 큰 시험이도 캐랭아 끼루 뭐 주는 캐랭 기브제 되지 마지

0: 기어 마시 육쇼 야마치
1: 동현차 랑이 초급에 랑스나 영영 아이 어려 말해 나 롱마치야 가래 아 가래 강희순 랑아 가봐 요 마시 쌤나 링초원세야 뜨마도 매봐 랑아 가면 얘 치죠 이내 보고 주도 직면다 수수 주도시 아지 나 심지어 가지 안 알려다 알려다 제 랑링초원다 좋아하게 제 뿐이 알아치다 로
2: 마라이 마디 쌤님제 개치에는 용도위 마라니 팔아 예니니 주크 제이메 자게 세슈싱그리 니에노 주쇼브디 게앙을 해키리 다나가 라니 찬스 옆 사업질라 머머 효지 딱 승거 기운의 효도구이
1: 이네 라다 링청아 더 돌래
2: 지 자갈 시지메 니에싱그유 니에 케리조 마산도 링청원 지도유 마가즈이 이라니에 세바입니다. 디심나 스구 셉삼지마도 신다케 용야 요마지. 아무나 토사지. 마자임도 커흐슨 부지 초와기. 모모로 주기 대비 김사시제 뒤도 마오네 진짜 승비. 이네라게 진짜 제모도야 가리노.
1: 나장다 초와야 호겐드유. 나장을 지부다. 가부시 자유 란다 소아야고 지게디 매 요세르베 이네 란다 링초원님도 유부턴데 민도
2: 가수이 마다 링초원 레로이베 마세 모타다 자한 레로지 자 삼도다 지마 야스 투르베 마싱은이 저와 제사니 모라 강에 힌데 체야디 녜주 인유 브라게 신세르베 내초월로 싱구셰쌈이 내머집 가로지 문이 루퉁 안에 저와지 추미 저와지 큐님이 가이트위 디테일 사기가 이지 전승비 이지 마시는 말이 터시 개미도
1: 장경아 강부디 나네 비야기 삼루큐리 떠뉴메베
2: 삽지지 떠는 미
1: 오늘 떠는 미배
2: 오늘 떠는 미
1: 아프고 다가 죽는다

0: 언니, 얘 로브 체가.
1: 뭐가? 산추 이겹지. 요즘 예지치.
2: 아자, 랑가 싱그맨도 소싱고 유베.
0: 얘 소싱그맨.
2: 아무라, 쟤는 아 싱그맨도 쓰러지다.
1: 아메 소싱그맨.
2: 총배 후즈다 양즈콘조도 바라가 쓰브리사. 아 바라 쓰다를 꽈두고.
1: 알레 고다. 바라 차가 치는 용마시.
2: 바라 차가 조마쳐야 가리이나. 바라 경구시다 열이 가리이네 소리. 차가 조마쳐야 가리이나.
1: 네 조초 마지스나 조초 마시. 바라라 탄도 스스 나 열이. 마랑 저 튼다르. 뇽저 소와 마 조시. 든즈. 지마 아메고 사제. 장르 스제 사브딘 제뉴 용드게.
2: 아 스제 사브 뭐. 바라가 순교 거유. 미츠 창마 바라가 수입도.
1: 든즈 키시 니 키시 수유다
2: 응
1: 키시 간즈 나르 바바삽 시용제 킨즈 디게다 킨자 디다 더 체네 되부 유베
2: 이네 어 나 바라 유 예 바라 민노 동원 차오사 바라 사베 거치 우레
1: 든즈 동원 차장 바라 시 이네 아메 스문 두게 빨라라 탄도 수수 나여시 빨라 중부 마마라 다도 쳐올다 당아랑 주 능미 마시 키시 미신다 지게 장바부 친도 유스너 장라 되고 유베
0: 언니 라 미신다 지다 찬스게 구스 유베
1: 말레가 주디 키시 미지게 히랑 조 다도 쳐 둔제 면다 쇠 켄주 치제 치우심 냐심치에 쇼너 마치 디디네 같이 되 켄소 다도 신예 수여시 켄소 다도 신예 딘제 수고베
0: 언니 랑원의 차스게 미인이베 안주 라님도 소화게 요마르베 아무라 안주 욕샤녀인베
1: 我不想赢了，阿妹看着有些日呗，看着有些下头，看着这个苍茫，阿妹人老不依，你看着大腿那面还吃马西。
3: 花丫头，上街去送茶，上街学的，而你上了大木山马山。
0: 哦，你也还过没送？看到我，阿你先把人给你，我阿你到卡车对面啦，全部藏到来卡车对面。俺那两个卡车是那套车的。
3: 花丫头，俺那是卡车嘛是？你开灵车？
2: 阿木了，可是巴拉萨布的线那差不许多呢，俺歇吧。
3: 不然嘞，过不去。俺没开灵车，巴布萨布的，开上是跌了，抢不起啥车是？看做些些当个钱呢，俺没能过足救命。
0: 现在俺那让了幺五七个日呗，俺那让了搞不用七个日呗，俺那让搞不用，那俺做也搞不用吧。
2: 顿子，俺们俩搞不用到钱的生意。
3: 顿子，他们大概俺们搞不起来多。

0: 이너 퍼스 심는 양 요시
1: 나라주 레르체스니 퍼스 소자 세브로버 게지티가 치미나 창마신 그래 나시에니 벨차샤비너 상명아 태부 경제 동화단이 샤다이
0: 어 첸도스치 장내주 녀롭스 하코스 나란주 녀르 가니체 퍼스 십제 편제 경을 넣었으나 디디 가로지는 참부도면도 대처시 용득에
1: 많은 고토미도 장기는 고우를 쓰게 前天用啊, 전다디 捏他连古典이 이내领求我, 上年那么用笔呢, 给今年的写인다, 没事啊不过用嘛的, 이내라了不送你啊, 여러분, 捏先忙着下, 하토네,你来两桶米多, 급地对, 不过是当街, 你在要塞街底下呢,
0: 不过是米的地塞,
1: 是, 一直接地我的, 希望能够让你合适的嘛的,
0: 陆地先年陪, 前年捏然了谈得然连给求, 마라니 가로지는 참민도
1: 아지 다들 해치시기 유로 남사 말이다
0: 보든숨 예문의 신 개침시라이 마혼스다 하체스이 마시 개시랑의 마대 차긴디에 캐린 모토는 신다 개지시야 대민도
1: 창스니베가 복숨냐야요리 도롱찬도유 시에 조매자

0: 하수 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로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탄 양규 강탄라 민네 주고 체바시인 섬디투라 지고기 뉴버된 유베 상우 템버진네 제달 고투라 뷔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진 뷔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처주타 티듀 고투데 뉴버된 유베 닥제 체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지 파주
2: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콘 그뒤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트뒤 로게 파주 니고 치코 당바낭탕
1: Punjong Logi Patri Tsongda Lodun Korwe Dimje Tang Logi Patri Lasalum Jingjamki Tsongang Rimbar Goyi Chebe Zegu Jindadunbe Tse Dunin Sabye Ang Begu Yinla Zegu Ring Tsongang to Pepsi Bule Gi Chakda Begu Tang Tse Dunin Gi Zegu To Logi Patri Jinseba Chakjin Sheba Nobusum Jula Tsongang to Pepne Zegu Shugu Yin Logi Patri Dejue Lam Tang Tai Di Shung Chibe Lam La Ringkong Mashu Gwar Gyadang Gubju Gurgule Jemigu Tadung Gyachi Zegu Banam La Tokji Limpu Shuchi, Nguchang Gwar Niki Gubju Gurgu Yengi Jiangwe Nyotum Nangzi, Logi Patri Bule Ki Dobe Ji Gugu Yin. Chegui Tuzu, Jindadunbe Tse Dunyi Ne, Jindadunbe Ts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r Lingor Nublam, Zonggyeb Lugangki Nubgui Kapju, Lhasa Lumjing Jamgi Logi Patri Tsongkang. Jidu Kh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tri Kyuying Tsongkang Dupibar, Gersu Shu.
2: 空气空不清楚体呢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唐不提下绝空得不了浪车文档热度吹空气空不谁谁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浪三百里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更日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浪天尼杨行西沃汤冷天顶秀七位恐怖接队电信级别从南西用意出国错恐怖部队汤冲压解别个钢板超用意地脚切图贴住浪着银别浪着其他别级别新车迷泰迪兄天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推进了七不错推进这么用我汤地汤昂擦弄用位面对秀
1: 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家银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逻辑怕追国了他们日国堂养育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银他们地图了只过给女不点预备三位点不进来这打国图了不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会他们为了切就堂贴对国图的不点预备打借切的听爱人国内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 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3: 계급니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뷰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딘 계급 팀종 지자 로스의 팀로 니론이 생활이 더 주지비 치 찍네수 무슨 협작제 다양한 자가
4: 기사
5: 자들레 돌도 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제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에 된 직민도라
6: 짠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죽자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지 링기
5: 짠야 오스차샤
2: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要不起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快上车 不，拉我这看拉是自己啊。不，卡巴马西啊，打卡拉因的。不，估计估计卡拉的尼拉说的，团队阿面卡巴这。
8: 不来自自己去吧。
9: 在哪呀？什么石头？
3: 出古路巷子切产呐，他们老难找外脚。
7: 过去过去，他我的侄子小二姐来点名多，俺小二姐的侄子当阿妹卡巴要。
8: 他卡巴出子呀的，俺也加进去。
7: 他卡巴出去是俺，什么了？那里那个拉卡里尼姆子阿妹卡巴找。
9: 是不，他阿妹卡里尼是，他找。
3: 卡巴的救命点么子，铺子的么子，追出难。

0: 유동화래 부기야 요 말이. 너무나다 못해 소화기엔 척 가라래. 이래 링초원 다 찍고 면줘. 이네 링초원은 부기야 매매 맛에 돈도 부숨 소야 요리. 디강 돈도 지는 렘버리. 동화 여 가수 매래. 경자 시에 미리. 이네 링초원. 사가나 레어체. 딱 바르시 미국 요 규대규리. 跟着钱哥来，那英你跟着钱哥来。
1: 钱哥，来。

0: 야쇼. 어찌?
1: 셰팀페이.
0: 아자, 됐다.
1: 아, 아. 그래도 아.
0: 아, 들려지래. 링주원 승리 야니 큰 신금도. 보고지 밀디스 러브이. 롱쇼딩기. 소소기베 소치기. 가림베 그래.
1: 뭐라는 교연도 여지. 수시에는 닝마다. 보고디게 수수서 능신을 찍으리. 욕심마다. 셰마도 숙제다 남부딩제스 키제. 미다 카가 지그지베. 탄데 남아 줘 두요 마르바.
0: 녜세나 메시데

0: 是医生，从哪个没进呢？他吃不起了，怎么办？妈妈独家，妈妈吃不起不？巴拉达姆拉给端住个啊！妈妈来看你们去。当然得的。
1: 오리 가즈웨.
0: 응.
1: 디진 나어 집중요 조유. 고다 칼라사 용문다.
0: 어 진아 들어오시다. 나라님도 칼라사 오히.
1: 아, 마살로메 라소소.
0: 아. 아믈라. 키랑아부 딘데 대제 간난가. 키나 슈드 연차게 딱바 뒤돌 클라사가 로용구유 암라 키랑게 연차러 마마니 끼차버지 따삼로 큰 주무주마도 쓰순다
1: 다 뒤샤 뒤샤 암라 하가샤는 용두이 니야곤다 레다제다 로용구 마마도 아
0: 발라피 오시 我是老师啊 妈妈 让您接了米巴拉扎不得看我扎不得阿妹让了咖啡<笑>

0: 秋文, 蹲死地不是呗?
1: 啊,那他没?
0: 好嘞
1: 我是, 캐斯랑广播学姐妈妈可以给我吃一次, 卡借多?
0: 那他没多, 我可不是
1: 啊嘞?
0: 你哪行, 我那说不上去多, 可不读死也不得啊 对方告诉你, 那我可不明多 告诉宋不得来的, 哇斯, 파고세우는 신, 루브톱자르기에기구이 첩살
1: 不死年定这日, 读了永久的没吧?
0: 같이 했어.
1: 아, 개민도 마침 없으면도.

0: 뭐가? 랑게 쓴데 쇼 맞지? 나대 다수 치도 봐.
1: 저거. 네 신다 했으매. 네 쓰노. 돈다 가르유네. 마슈어. 네.
0: 연창. 장을 탄다 소수 김상 유배 마치. 보고에 춘추시다. 소수 김상 쓴고 망치. 신다를 랑 쓴데 쇼 맞지?

0: 저 대로.
1: 오.
0: 저랑 비슷한 거 있어.
1: 어.
0: 허세. 들어서. 네 괜찮아? 캡처해 가지고. 와디로 좀 이. 차가 알고 있어. 와.
2: 네. 네. 경주. 어쨌든 됐을래.
0: 네 상황이 록.
2: 예. 아니, 저거.
0: 좀 이미라. 다음 좀
2: 마시.
0: 다음 좀 이.
2: 록이야, 마시. 다시 TV. 다시 TV다.
0: 저 대로. 경고 좀 와. 저라 데데 로세 뉴르든 그리 지신은 옛날 태도이
2: 디인 거죠 나 왕태주 미크 데스래야 남디 가와르다 근데도 여우티드 왜

0: 가르쳐야지.
1: 고마워봐.
0: 자세 봐세. 얘가 쓰네, 배차.
1: 자세 봐서 맞춰다.
0: 재미.
1: 얘 약약이 싫어. 자세 봐서 맞춰다.
0: 나 재미.
1: 자세 봐서 고맙다. 맞춰다. 맞춰다. 맞춰다.
0: 시인生. 단등 앞부 이해 매자. 자다 카가 재미는 수다 자세 깨고래. 매지직 장치 체대기. 매지직.

0: ᱡᱚᱵᱡᱮ ᱛᱤᱥᱟᱱᱟ ᱱᱮᱥᱩ ᱥᱟᱜᱚᱞᱚᱵᱥᱤ ᱛᱩᱱᱫᱚᱢ ᱛᱚᱥᱩ ᱱᱤᱪᱟᱵᱫᱩᱭᱱᱟ ᱥᱩᱢᱡᱩᱞ ᱦᱟᱡᱟᱢᱤᱱᱟ ᱪᱤᱥᱤ ᱞᱚᱱᱤᱵᱟᱫᱮᱭᱟ ᱢᱩᱛᱩ ᱪᱮᱭᱟᱥᱤ
1: ᱭᱩᱞᱟᱡᱤ ᱱᱟᱡᱟᱢ ᱞᱮᱱᱡᱩ ᱫᱤᱫᱤ ᱱᱮᱥᱩ ᱨᱟᱪᱤ ᱱᱤᱱ ᱛᱮᱫᱟᱨᱤᱱ ᱠᱚᱱᱡᱩ ᱠᱚᱢᱚᱝ ᱞᱮᱜᱟ ᱪᱮᱭᱟᱵᱟᱡᱤ ᱠᱟᱯᱛᱮᱨᱚ ᱠᱚᱵᱟ ᱛᱚᱥᱩ ᱡᱚᱵᱡᱮ ᱵᱟᱨ ᱟᱨᱫᱟᱢ ᱞᱩ ᱡᱮᱜᱤᱭᱚ ᱞᱩᱵᱟᱱ ᱯᱟᱥᱮᱱᱮ ᱪᱤᱞ ᱟᱨᱫᱟᱢ ᱛᱤᱠᱚ ᱡᱟᱵᱚ ᱛᱚᱝᱡᱩᱝ ᱥᱮᱨ
0: ᱥᱩᱭᱫᱮ ᱠᱟᱣᱟᱡᱤ ᱫᱤᱫᱤᱱ ᱫᱮᱭᱟ ᱪᱟ ᱪᱮᱵᱡᱮ ᱫᱤᱫᱤᱱ ᱞᱤᱭᱟ ᱫᱩᱢᱟᱡᱤ ᱫᱩᱢᱟᱫᱤ ᱛᱩᱭ ᱡᱟᱵᱫᱤᱱ ᱪᱮᱥᱤ ᱛᱩᱭ ᱡᱟᱥᱟ ᱫᱮᱭᱟ ᱠᱚᱱᱡᱩ ᱡᱟᱨᱮᱫᱟ ᱡᱤᱜ ᱡᱟᱡᱮ ᱭᱟᱣ ᱥᱩᱭᱢᱤᱱᱫᱩ ᱛᱟᱜᱣᱟᱫᱤ ᱞᱟᱵᱩᱭᱱᱟ ᱥᱟᱢᱟᱫᱤᱱᱮ ᱛᱤᱠᱵᱟ ᱡᱟᱵᱡᱮ ᱥᱟᱨᱩᱜᱤ
1: ᱱᱮᱡᱩ ᱛᱮᱫᱟ ᱛᱚᱝᱮ ᱭᱩᱞᱟᱡᱤ ᱠᱟᱯᱛᱮᱨᱮ ᱛᱤᱠᱵᱟ ᱡᱟᱥᱤᱱᱵᱮ ᱟᱨᱫᱟᱢ ᱛᱮᱫᱟ ᱠᱟᱠᱚᱭᱱᱟᱢ
0: ᱛᱤᱠᱵᱟ ᱡᱟᱵᱡᱮ ᱪᱷᱚᱞᱟᱨᱩᱜᱤ ᱟᱱᱮ ᱱᱮ ᱞᱟᱢᱥᱤ ᱡᱩᱪᱤᱱᱡᱮ ᱯᱟᱱᱞᱮᱯ ᱫᱩᱢᱵᱟᱫᱟ ᱥᱟᱨᱮ ᱛᱮᱡᱮ ᱛᱤ ᱠᱟᱯᱥᱟᱵᱤ ᱛᱟᱫᱮᱭᱟ ᱞᱮᱢᱵᱟ ᱡᱟᱵᱡᱮ ᱟᱱᱫᱟᱢ ᱫᱤ ᱛᱤᱠᱵᱟ ᱢᱮᱡᱟᱵ ᱥᱚᱵᱤ
1: ᱟᱡᱩᱱ ᱡᱤᱭᱩᱫᱩ ᱯᱟᱱᱞᱮᱯ ᱫᱟ ᱱᱟᱨᱡᱟ ᱢᱟᱝᱫᱟ ᱯᱩᱝᱱᱮ ᱥᱟᱭᱩ ᱠᱟᱡᱟ ᱛᱮᱵᱚ ᱢᱮᱵᱮ ᱠᱟᱨ ᱭᱩᱞᱟ ᱦᱩᱡᱩ ᱪᱮᱛᱟᱵᱮ ᱣᱟᱝᱜᱤ ᱯᱟᱱᱞᱮᱯ ᱜᱤ ᱛᱩᱢᱵᱩᱥᱤᱞᱟ ᱫᱚᱡᱤ ᱛᱮ
0: ᱥᱟᱵᱥᱟ ᱢᱟᱱᱫᱟᱢ ᱪᱮ ᱯᱟᱱᱞᱮᱯ ᱪᱤᱞᱤᱭᱟ ᱫᱚᱡᱤ ᱛᱮᱵᱥ ᱯᱟᱱᱞᱮᱯ ᱜᱮ ᱱᱮᱛᱮ ᱭᱟ ᱞᱟᱝᱪ ᱯᱮᱡᱤ ᱫᱚᱡᱤ ᱛᱮᱵᱫᱩ ᱯᱟᱱᱞᱮᱯ ᱫᱮ ᱪᱟᱵᱴᱟ ᱪᱟᱫᱩ ᱱᱮᱥᱮᱢᱵᱟ ᱫᱮ ᱛᱮᱱᱫᱮ ᱭᱟ ᱞᱟᱝ
1: ᱭᱩᱞᱟᱡᱤ ᱥᱮᱢᱤᱞᱮ ᱫᱮᱯᱟᱨ ᱛᱚᱨᱚᱝᱚᱭᱮ ᱯᱟᱱᱞᱮᱯ ᱜᱤ ᱛᱩᱢᱵᱩᱛᱤ ᱫᱟᱵᱟᱝ ᱵᱟᱛᱟᱨ ᱠᱚᱵᱮ ᱢᱤ ᱭᱩᱢᱟᱨ ᱯᱚᱜᱵᱮ ᱢᱤ ᱜᱮ ᱛᱚᱝᱡᱚᱨ ᱱᱟᱜᱭᱟᱱᱫᱩ ᱠᱩᱨᱥᱚᱱᱥᱮᱨ
0: ᱯᱟᱱᱞᱮᱯ ᱫᱮ ᱯᱚᱵᱫᱟ ᱢᱤ ᱜᱮ ᱪᱩᱱᱱᱟ ᱛᱩᱢᱢᱤᱱᱫᱩ ᱢᱤᱜᱤ ᱫᱩᱱᱫᱮᱭᱟ ᱠᱟᱢᱟ ᱴᱷᱟᱪᱷᱤᱥᱤ ᱪᱤᱜᱤ ᱠᱟᱢᱟ ᱢᱚᱫᱚ ᱛᱚᱝᱭᱟ ᱢᱤᱱᱫᱩ ᱱᱮ ᱴᱷᱟ ᱛᱩᱝᱜᱤ ᱫᱩᱜᱮ ᱥᱮ ᱴᱷᱤᱵᱱᱮ ᱴᱷᱟ ᱛᱩᱝᱜᱤ ᱥᱤᱜᱤ ᱛᱟ ᱠᱷᱤᱱᱫᱮ ᱨᱮ ᱱᱮ ᱠᱟᱢᱟ ᱡᱟᱢ ᱢᱚᱫᱚ ᱠᱟ ᱠᱷᱮᱡ ᱛᱩᱝ ᱢᱤᱱᱫᱩ ᱥᱞᱟᱵᱤᱦᱤ
1: ᱱᱮᱡᱩ ᱞᱟᱢᱟᱱᱤ ᱞᱮᱨᱚ ᱱᱟᱢᱜᱤ ᱭᱩᱞᱟ ᱢᱮᱝᱜᱟᱞᱟ ᱠᱮ ᱛᱟᱜᱡᱮ ᱪᱮᱵᱞᱟ ᱭᱮ ᱭᱩᱞᱟ ᱜᱤ ᱢᱤ ᱭᱩᱢᱮ ᱢᱤᱜᱨᱤ ᱫᱚᱭ ᱭᱩᱵᱟᱛᱟ ᱢᱤ ᱜᱤ ᱡᱟᱢᱱᱮ ᱴᱷᱟ ᱛᱩᱝ ᱭᱩᱵᱟᱥᱤ ᱢᱮᱢᱵᱮ ᱭᱩᱞᱟ ᱜᱤ ᱢᱤᱜᱨᱤ ᱞᱟ ᱥᱟᱠᱪᱩ ᱪᱮ ᱤᱱᱟ ᱭᱟ ᱭᱩᱞᱟ ᱜᱤ ᱱᱮᱥᱤ ᱭᱟᱠᱛᱟᱢᱮ
2: ᱠᱚᱨᱟᱱ ᱞᱚ ᱢᱮᱜᱩᱱ ᱪᱷᱟᱯᱪᱤᱥ ᱯᱷᱚᱥᱟ ᱠᱚᱯᱛᱤ ᱫᱩ ᱠᱚᱨᱟᱱ ᱜᱮ ᱚᱡᱚ ᱵᱮᱫᱤ ᱧᱟᱢᱥᱟ ᱢᱤᱱᱟ ᱜᱭᱟᱢᱟ ᱫᱚ ᱠᱟᱠᱷᱤ ᱪᱤ ᱛᱚᱱ ᱡᱩᱜ ᱢᱤᱱᱫᱚ ᱢᱟᱥᱮ ᱢᱤ ᱜᱤ ᱛᱟᱥᱤ ᱨᱟ ᱪᱟᱱᱥᱟ ᱫᱚᱱᱟᱝ ᱟᱱᱡᱩ ᱜᱩᱱᱫᱮᱱ ᱜᱤ ᱢᱤᱜᱨᱤ ᱜᱤ ᱴᱷᱩᱯᱡᱩ ᱛᱮ ᱥᱮᱯ ᱛᱚᱝ ᱢᱤᱱᱫᱚ
1: ᱤᱢᱡᱤ ᱭᱩᱞᱟ ᱜᱤ ᱢᱤ ᱭᱩᱢᱮ ᱛᱚᱝ ᱡᱚᱨ ᱞᱟᱥ ᱛᱩᱵᱤ ᱨᱚᱣᱟ ᱪᱮᱫ ᱢᱤᱱᱫᱩ ᱥᱮᱨ ᱭᱩᱞᱟ ᱜᱤ ᱢᱮᱱᱮ ᱥᱮᱱᱟ ᱛᱟᱢ ᱜᱤ ᱱᱟᱢᱡᱟ ᱛᱚᱯᱚᱯ ᱛᱟᱵᱩ ᱥᱤᱪᱩ
0: ᱛᱟᱯᱥᱤ ᱢᱤᱱᱫᱩ ᱛᱮᱱᱫᱮ ᱱᱮ ᱢᱤ ᱞᱚᱱᱥᱟ ᱢᱤ ᱞᱚᱱ ᱵᱮᱥᱚᱜᱚ ᱠᱟᱨᱮ ᱪᱮᱱᱮᱞᱮ ᱛᱟᱜᱟᱥᱤ ᱡᱩᱨᱤ
1: mi yu ma shor sin be yu la yi ta ni le me kun sub ri shu chi gu le de me nya ko be ge di le de gen ku wa zhang che ge mo che yi ne ya zhang che ge me le zhe di ko be shen dong yi e jun cai yu gong si ne bo ma lang wa yi gong si ti ne le zhe bo ma dong ge di yin be gong si ti gen qie ge ne zhe si de jie su yu la yi shan dong ji zu jun gong si ti ze yi ne ya gong si ti ya yu la gong si ti le mi mi la Khonzu ta ngay zuyo kenja yang goyo meybe tuyen tir gen kir tuba mindu sir. Leje genguwa zhangchiga mota, shendun yi zhugun gongsi nige yu la gi meyun la gen kir tuba meybe logik la zham jidu che jang jibu kanya. Nyedon nirji lu dawa tangboro, timlu le junbe roramo yu la gi ganzhou qu minshu tungun da jizu genlin ju la leme tenbi prish kobe kobe meyun tere shandong ki zhugzhun gongsi ti gen kheb gyunga zhiyas
3: leja ti shandong ki gongsi chige leja shi ta leja ti leja ti ajun chebe gyurim na lo liya lakwa shi leja ti genzan lingan ta leme la ngay niga gongsi tera rang shi jeza leme ki genji ti yine ani gongsi daga rang ki kheb gyunga rang shi
1: 유라기 슈비데레 샨동기 공스티 칸다주유 대한 공스티 경고시기 콘수다 유라와 내주저와미 유라라 매주 마보 공네 콘주 레다디 장체가 모세와시라 보마르 당신비 유라기 니레 레가다 테레 라보 주주소 콘주 공스티 저와 강야메 유라기 레메데로 콘주 겐치드 메 견디 레데 경고와 장체가 모이 겐치고스
3: 만조 대공네 원신메 통뇨에메 만조 유보리아 라자에 까마지에 경뇨메 레가 꾸뇨메 대주상마 장치게메 겐치그시 라자에 코랑기 제구요시
1: 산동기 조준공스티 민준주라 레제 연라 내레 범마 땅외 견제 얘기시바시 공부주 요베 대낭 남자티 연라 레다시 장치게메 내레 공스티 범마 랑 요베 장치게모니 내레 공스티 팀부 투미이 대나 유라기 매균테레 장치게메 겐치그스 Mèdèn chèmbè, Shandong kè gongsi tì gongbù xù bè ngè lè kèngjà tì xì sùng nè, yù là kì mè gyùn tì rè gongsi tì gèng kèp gù mì tì, zhè nhò chè zàm dèn bè, yù là là lè mè pòk bè gèng tì tàk chù tì nè gèp chàm chù gù tà chè bè rè sè.
0: 유보게 공부 수배

0: 지달라기 차와 더도 세음도 겨우 대도지 세제 탑시 동럽다
1: 나 단도 신대 고저 로요 저이 카리스 저거래 아
0: 저 뒤에 내 육쇼 지달라 차스도 정식에 장로 섭도 순위 요시
1: 밀로 쇼데 가드드 라고 동바신 근데스 什么年不了，看出来你说的呢？我啥也听不说呢。哎，我来把它关了去呢。

0: 장기 야겼다. 장기 대시.
1: 네, 경매라 해랬어.
0: 샤마시 디뷔 당시 저시시라 역시 전부 당겨지 밀라 맨세 당도로 시시.
2: 뭐니 항상 야 러시아. 나도 차수 이행에 모두 나서 못 없나 코전일이 섭게 휴마지.
3: 근데도 나도 차수가 매리 경쇼지.
2: 좋은덕이 꽌덕이 깨문덕이 징문덕이 가스갈덕이.
0: 뭐지? 그저 쇼쇼? 근데 그저 쇼이나? 你养家什么时候进过？可见俺饶气啊！
2: 我可见不得多那个，他都过，今年个三十不得做，强俺们那路去，接着三亚没得过哩。
4: 你连见到那个那子的比，他那个还是你其他对手。哼，
0: 见到那扎皮的，那子的比，你来那子的不？
2: 啊，要不是，
4: 我过于过瘾。啊，过于过瘾。
2: 我说什么最对的，俺如果顶个面头，我见不到多那个，他都光头秃光。
0: 你，啊？你，啥子？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2: 콘트라 기니 터도 라지 모베 심제 소야 규치 소야쇼 다리 급디다 뒤제 메리라 세시부 망고 소초기
4: 레스티다라
2: 옌옌보 장예 봉바 분이 다로치다
4: 레스티다라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 서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진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두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겐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겐미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르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지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대당 레뉴비 초기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루튠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루튠맨주 진이서쿠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발 송종창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신 시드윈냠네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시타 리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쿠드 캡진. 갸 중위리,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치그유. 强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와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무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두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내 18 송두 경주 신의 날 숨바다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10개 8 승기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덕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七八少，接就十万，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国通的对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범미 우루에 반냠 식물 양러

0: Small hinge, Kunkamsa.
1: Kunkamsa.
0: Tengene, Tingdi, Juyan Sangyung Yamjaki, Litsen Sigbara, Kasushu.
1: Tingdi Sangyung Nantu, Zoni.
0: Chikip Shuji Xi Jinping ki Midab Rinunki, Mangun Pige Jojuro, Tunyan Chimbu Denyula, Ti, Gigab Kata, Sagu Kaga Mimala, Pemba Chimbu Jun Tungeshi. Nganzu Miri Yonla, Pemba Jun Yu Ti, Zazirin Zinne, Midab Rinunki, Pendeta, Denja, Janyam Jiki Chozu Pige Jojuro, Gundi Dongu Shi Sunyu. Midab Rinunki, Zimlinki Benjur Nabata, Jojo Malala, Shugen Chimbu Tipi Yuebe, Jungu, Midab Rinunla Denne, Zimlin Jojo Chajuro, Jungu Luri, Gisu Puebe, Gorta.
1: 习近平给解释用了高练我写别不用阿别积极时间给我也就从都必须开始操编过了王沪宁给我的你们共产党给国族说不谈起来那么过了中央党给老者你当给民女社畜旅基督给老团在我操心蔡其在我的学部门赛罗马老团来给这边过了 第六老队头张给我所去都南京前面是军体陆局给推送过来汤马国同桌去女生来给别过了
0: Tsola Bawe Dangwe Genki, Changshari Ki Saja Mangboro, Chajara Pabata, Sane Kata, Tsemba Kaki, Kade Yabujabe Koro.
1: Erta Irangi Tuba Zachado Chimbe Wanki, Geji Nomri Lotru Nanzungi Ninjila Toshu Di Parbe Gorsoni, Shamba Shibja Nangtun Nam Sidona.
0: Chikip Shuji Xi Jinping Ki Midab Rinuki Junguru Pigi La Tunin Kajin Dian Yubie, Gigab Kata, Sagu Kag Mimala Digi Junku, Nanzu Miri Yonki Dizazu Chene, Midab Rinuki Nundian Ta, Dinja, Changsha Jigi Chosu, Junjang Ang Kurim Dembe Kone Pigi Jojuro, Gundi Dongu Shi Sumshi. Midab Rinuki Kole Benjuru Namata, Jugyo Malala, Pajan Jobe Tingapsu, Jungu Tonto Parasum Tu, Goyen Nam Yuruki, Kole Midab Rinula, Zetorun Jojuru Gundi Domata, Chaju Nguiki, Midab Rinuki, Gunben Pige Jojuru Gundi Dangdi, Midab Rinuki, Kole Jugyo Che, Jungu Luri Mutu Gisu, Bishinhu. Tingamni, Pagasi Jenki, Chetu Yimata, Jungu Yongja Chebe, Lamu Mazui, Bibla Dene, Konzu Nganurne, Dada Rabwa Chedi, Wanda Dongyu. 다제 중국 미드업 증류의 퇴제티 리룽게니 콜레산의 망보로 배주치기 없이 퍼그스제 넘시주 시비 추유겐고로와 플루히 버시르키 레딘디르 디네간 주요 출로탄 템버소기 넘시겐바라 네명원도 돈토기 유예제 솜시 미자오란 지바타 리니유야 퇴 타경치규 티니 지집수지 시진핑기 증림 피계기 투법 등진체네 미지기레완타 투몬디자르 미그디 뚜엔베 미드업 증류 피계기 섬시시시 지루 니도는 좁게 로로 지집 수지 시진핑 키 미드 브링뉴 추위에 젠제 사르드 구리 난급 장된 사르드니 고예 쿠리오 추위 키 사르드 이마타 중국 미드 브링뉴 캐본수 기급 가게 피게 조조르 냠도 군디 동아타 덴자 냠도 순와 중제 냠도 준디 유지 내수 나오시 자차도 조신비 콜레지 뉴키 기겐 침바타 라제 사르드 기 냥가 타 젠주 듄토 지집 수지 시진핑 키 미드 브링뉴니 미지 용나 디기 준비 계지 지배 튼제 시긴베 Nyamzhi Gezo Ki Zhumxinang, Midab Rinyu Ki Chunyi Jujung Chikyur Shunyang Gyabatka, Kole Midab Rinyu Gyunzhen Ngang Pige Jujuru Niri Chikui Shi Sumpshi. Chiru Nido Ni Sasum Loro, Zhuxi Xi Jinping Ki, Zimlin La Kole Midab Rinyu Jujung Chukwu Ngui La Duan Na Ne, Midab Rinyu Ki Pige Ta Denja Jujung Che Cho Sum Ki Kepun La Mingdi Zhunggui Chuxi Seri Na Washi. Chukwu Nang, Midab Rinyu La Zegi Denja Rengxin Ta Lugay Rengxin, Cunzin Rengxin, Changcha Rengxin Jie San Peche Bar Chiru Dan Ne, Pekin Roshin Be Gigab La Kachokbe Gezi Nyamle Ta, Rogyuru Chichu Chiru Dan De, Rinyu Gige Yen Ta, Jujong Ki Heba Sob Sib Gube, Shibze Chaju Dun Yubshi. Te Jie Gi Gezi Nibu Mangbu Chu, Jigib Shuji Xi Jinping Ki, Midab Rinyu Yar Tuan Ta, Mezi La Digi Junjuro, Gelen Chi Gube, Nesu Naoshi. 계급 폐교 운영 행강 토사르라 제시 시단 시험바 장카이 링키 미드 브리뉴 콜라 지급 수지 시진핑 나우베 최고 계진타 가구 계진 접한신비 중국 계주 대비 미드 브리뉴 피겐 조베 럼비토 야부 교교로 자외 시진사 코드 나와티 고래 미드 브리뉴 고예 긴급 대교로 중국 주식 코드 나유 중국 장된 사르드타 고인염레 라제야르튼 대자 주용기 군남 통용기 피게 돈다 추십체 유협에 미드브 링뉴기 미리기 지조라 샹데 야부슈지 중국 리긴 비규로 군대 팀리 리지 솜시 중국니 비규 와제라 티베갸 라림바시갸시 미드브 링뉴 뉴번 조용기 군변 차르고 시에바 캡데 담았네 미드브 링뉴기 콜레 주용 차주 체시 시에바 뒈베 파라 Rangye ki midab rinyu geji nyamle zhumshi kanjo zhumba ta. Gejum nambe midab rinyu shibshu todam ki negab lagdara chidab shiba ta. Tuan sarbe midab rinyu michu cendan shiba dunba ne. Midab rinyu kebun ki chim zogyuru gundi nyubu tangwe para. Rangye ki midab rinyu denja cunzin pege

남초 차브중 범내림 시차브중 법규 추장자 군에 주르고 바래 로나너 회로 남팀 내림 시차브심스 법규 추장자 정내 니서주 바래 남자 바와 차브심스 법규 추장자 정내 니생 바래 제출 회보 차브중 범내림 시차브심스 법규 추장자 정내 니생 바래 삼이엘 차브심스 범내림 시남팀규 추장자 정송내 니생 바래 양보 젠라 차바 중 범내 림시 차바 총 법규 추장 장 군내 주르고 파레 샴러 티미 종타 총대 카지기 남쇼 쓰로나 모퇴네 게나 총 케르 카지기 남쇼 쓰로나 Sanini, when the true way, Tiny, Rizapubu, Rizoda, Gargay, Jung Tri Milo, Trichin Dung, Joga, Tuda Namje, Dine Nizilo, Niji, Sazasha, Jogegu, Matrizic Cor, Chirutajin Cor, Tim Tidachi, Gumgar, Chiluda, Chansata, Shalukudumbuda, Lunutan, Changula, Chilun Corsi, Kusha, Small Hingay, Namshimu Shutar.

0: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 낭 리펜게 고조 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후지 주지 낭아 낭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1: 차제저동 김두치 강민 참바라 차제지 김산 요라 외국 차제티 차제 자동 용수 켜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팀의 결합
2: 서준 치지 도쇼 사부피 내리게 치 튕기라 류슈지 마오기 치 삼백구쇼 겨준치 지진이 복된 튕래 리바키 인류 구쇼
3: 중국 지진
4: 야미 김비 너공 대부 매부다 너공 가봐 너 취 약수 된 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야메 고르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6: Gurim用了小学月别,小学比起了,给林月,卡巴昂扎,列沃给古籍,出松古古,古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捏对不三别卡纸,清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葵卡纸,清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叠捏通区,滚不朗,罗个路穷堂不要卡纸,清比堂,那年面接从康。战马金金马博。
7: 中国陆地战争的战局变，搞不起变，屡战碰见。巡逻队这边搞不起变，中国屡战连败碰见。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屡战连败，战马碰见。口语切换的，读这怎么明白了？热外语的教义，军队设计这些哪能哪能会？娘子们，天不一般，俺最信的信。
8: 北戴河破阵入拒切，娘子们那正就小了。何止给我汤，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月方，那当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来人民西北的娘们娘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娘来追问，别当事情的。那娃那所当当，四处浪吧，那娃五只找我说的，那娃地不面积。那当那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当起来给老子托的，人民西北的娘们娘做了。 预防那达那位所去看的，那我我把他，那我暂时前呢，给了，第六个那我是经验。预防那达那位所去看的，给用给木质产品事业。他的卡巴给不起，起来给小区托呢，给那达那位那头了打捐钱的。预防那达那位所去看的，对他进行照顾比原因，那达那位那头看了，从看图片里，实际娘们娘子，我孤单孤独孤立面孔。
9: 하세산에 하수 정기 진관추 양재 호람 가방자 레고 여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0: 수유상 그래. 봐봐. 아 좋긴 나 좋네. 밥은 숨 좀 마치. 네 양스타가 좋죠. 용마리. 자신의 용마리.
1: 뭐 해야 할인? 맞다 용마리. 맞해 가래 깊지. 랑크랑 수채 둬봐.
0: 랑크도 부구지. 종기 나 진짜 가르치니 봐. 나랑 밥 쏘자. 네 랑수 둬봐. 선이 내수. 랍자 교시. 지마 롭지 몸만 쓰니. 마타사 락제 싱그리.
1: 봐봐. 마타한테 좀 깊게 큐는 민두. 나 롭준 치야 가메. 탄다 아무 쳐자. 나 롭준 티 왜 쳐도 민두. 땅 롭자 좀 되면 두. 딜링가스네. 레그세자네. 그지.
0: 나무 뒤에. 소소리 내면어. 가르치니 봐. 아. 아버지니 봐.
1: 마 휴야 가려래. 네 고만고미 작은 짐에 소소 갈래기 좀 용배 사봐 가려래.
0: 쟤는 라가 아마지다. 아메 켈레 솔렘소드. 이페. 라가 아마 좀브리데. 바브데 데민두게. 라슈다. 라디데스티나. 네 다르스 유르베.
1: 봐봐. 네 쇼테죠. 나 나대 켜는 대도 무슨 말이. 나 따봐 아무 채 용기. 엄마네 녀봐. 봐봐.
0: 시. 나 해양서 라감 미디어라 도르지우기 뭐라게 마디디지 유페 샤르지디기 부다드 춘추리 샤게 다요 야오지로슬레바 양스 네 나와 유일로 고르지우기
1: 봐봐 담아주다
0: 유페이 라슈다 디테스치나 봐봐 나 심게 수육시베 아
1: 봐봐 나를 로다 제자 로다그메
0: 인지 주니 이베
1: 봐봐 조탁주의
2: 와야 잠깐 가가도야 가가도야 존도 조인다 디링 존도대 주시 지유 디가레스나 상주키레 베게다 네드위 조르주 고유 제베네소 라바도 당가 급주 집에 중국 상종주 조 팅숨부 조수 아주 다강도 종대디 조르주 지야 가리네 아요시 이네니자 투복 지승부 요마시 종대기 상주키레 디에 유다게 튕굴 디인 교시 마니 길레 이네자 마즈낭 지제베 길레 이네자 마고이베 마세 가지 이는 시 균침부 요시 이네 종수가라 길레 딘제 메바 나라주 신뢰 투쇼 머신베 멍시오 죽부차야기 터블람라 삼루스도한다 세상에 드린 히란스 대기에 당시 장마 진구시야유 스시겐 잘리나 시다게 세조마스베 레어 가르시 세르바 장마의 후주스바 군루 세우유나 예를 총주 레시베 삼루 신주 당시 둘주 고유 뒤보다 뒤토 보시 예세호 종기네 나도 구지까지 루루 쇠지 高桥中跌了，是因为从都做不起。像我中做，他个心不硬，张国贤为呢，才给跌了，没事就滚起。中间大大是不要死，忍住不要，俺做来叫，一年没做，特朗桑了大些，就叫人别过去下。工作大些，俺做老个别的些，他爹俺俺做中米，是新建咱俩做的兵呢，边做皮鞋当牙去，是我是打竹头嘛些。俺俺做的是的，就新建上哇，用力预备嘛些，疼多。 수준기 퍼진락 대신 것이 이걸 쇼레 사가 중에 겨 시림라 저라 저지 대통치에 요시 등기 지도 사부디 제베 마세 신금모두 덤내 즉시 등기가 겹기시로 담비노 윤보이니 대외 망을 요마시베 요주 고유지야디 나도 죽유람 교야세도 마시베 강그 시주 북부소사 나도 마주 두릅지네 즉시라 이 등구 무비야네 즉시 세신 비밀디게 공기부지 보마다네 즉시 내가 소리했으나 마주 시라마다바 윤보 침부를 압사
1: 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们这样的我 됐다 됐다 니라 미션 오셨죠 됐다 미션 니라 오셨죠 띠니 초보 약시 기타 후라리
3: 알레
4: 감사 나 후야오 민수이
3: 감사
1: 저 후라 기타 친구리 오늘 토고 영어다
4: 마이션 민대군이 님세 중아
1: 워리 마이션 나 시작하러 사바 저도 약 다들 되거든
3: 응
1: 나도 정세 미대도 초변나 배반은 신체 문에 통기 큰민도 저와선 것도 배도 줄었어 됐다 저 흘라 시간이 구상자 나저 남자도 여유 켜지 들이 친가 로에 달을 독신나가 배부리
4: 준비시에 다르다 단도 종기나라 강보격 지구 조직 여자 사와서 저도 야 내가 야부지리
3: 쟤는 문에 사와서 저기 입에
1: 어디 들이 거죠 거기 맞듯이 단담샤 계속 남자를 정신 잡히나
4: 早知道要说的，我呢，没有这里，啥叫？女子一些的，难道没？别准那要看不起阿弟，开心不是吧？刚刚没生大的，娘得急得的。哦，中部，两个的，叫起我的哇！
1: 阿姐，偷的那是，慢些，慢些，打出动的。阿来，
3: 黄子国土。阿秀。
1: 这个阿爸，哦，好吃的，云姑爷，呀，走走去啊，
5: 有。
1: 阿来，哦，外面主人从啥地？阿来，你先说，阿家刚进了九十六户。阿姐，阿家明晚来了，五彩风沙。哎呀，你说，我也答应，那行的。阿姑，我这云花，从啥时候？
5: 啊，这可里动的。哦，对的，你可里写哦。哦，从头提别让做事，熟悉了那个从头到，心里面这边，他们啥时间忙做做，就不要那么那点事做事。哦，你这卡啥多的？这卡啥多？你先不过去叫嘛做事。你
1: 先不过，是不是学的？
5: 卡是我的事呢。 俺去新格本地咱们得过花节嘛，对不起？他们啥时候说的？
1: 哦，对的。不是，我这你还学的个？不是，你我这学，今天穿过洋服，其他回。

0: 토마 동쇼 아니 로다 총수 렐레 용보 중구리 나수다더 상마 최환제별 구롱치고 말베 총수 렐 후유나 니엘 상마 무비야 콘소 캡사라스노 기부제 주다 디데스예비나 콘솔레 심슈리리 오라가세나
1: 용아 양가시바 년초

0: 아무라 나랍다 주이다.
1: 클라이키시 닝고 삽수제소 아.
0: 아무라 녀럽저게 키랑게 시라 시부수기사.
1: 공은 당업 생활 교수 마시비. 펄. 랑 아시안 총무 통진시 랑게 쇼게 고다. 럽좀 투셔시니 오마다.
0: 아무라 키랑 통디나 녀초 교럽지 당고 렘지 아시안 달랍지 주이.
1: 용아 디엘 시스.
0: 아무라 빨라 그뒤 추피그리
1: 경시 더워지만 용시
0: 아무라 언니는 나 빨라 다주
1: 갈단죠
0: 레규는 그 이승기
1: 허시 이름 뒤에 다중에
0: 나 코시다 친기
1: 쟤네 이제 여동 장제 여톱스는 빨라 뒤에
0: 아무라 니 그뒤 여담소
1: 니 장 여톱 여세 쇼는 승비 对다 보근 라 이제 저 이엔진 랍지 치모 치메 마체 돈도 심줄로 마수 없이 랑게 랍지 없이 치모 마시베 아
0: 아무라 키랑게 나 이제 또 시메베
1: 이치 유 니에 범에 배준 제베 시고 땡땡낭다 요 마시
0: 나 디디 주제 이엔진 레 경처리
1: 잔 레 경치
0: 아무라 치는 알 랍다 주의다
1: 디스 교스 교 지저 레시 교교
0: 주의다 아무라

0: 최고 보지 마사 중아 응응 남지도다 참담을 승비 아니 용기야 말봐 더더짐니 조청아 광도는 이제 두마 차차 벌지 사실 망고지를 출로 중샤 쓰도아 지샤 니엔니 전에 통신 왜 天来 기겹 차치매저 지단 인기시 시에마도 코샤리 용고 쓰시 上楼好吗？你们得估计点过是吧？看来你们能自打他干所事多，真不是。香儿，上马俺哪怕还没钱不钱，天来呢，连月嘛钱不钱，别的都是啥大洋点烟边，买手买没熟是呢，俺老用心。以前明姐几块钱嘛，到去村用也要买点，给买一双就算算账，用到当然要买是。呀，年轻，呀。
1: 喂，你常州主任刘全宽你，可念意思？哦，马哈奶奶，是，今天来刚做重么的？谢吧，你说哪啥？
2: 乾坤，马爹爹去看东的，对的。
1: 不假，我看工多。
2: 呀。对的，姐。
0: 阿姑，土地紧张那样，前来何事？俺们俩给俺爹修一遍。
2: 乾坤给俺爹修死啊！哎呀，对的，大乡里是屯大还在修的。
1: 天来和屯大姨。
0: 俺嘞，
2: 天来嘞有钱都给。我呢，天来一个交情哎。
1: 妈的！
0: 阿姑，屯大还是送的，
2: 是。
1: 天来，你走哪些？
2: 天来，天来了，你走还是哪多？
1: 我等给马哥你去把里去。天来，去了黄石去个住的，床下。
0: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0: Bu yağmur değil. Dinleyiz. Dinleyiz. Çoğumuşum be. Dinleyiz. Çoğumuşum be.
1: Atya. Dile cinci koçu duçedu. Mağani. Lengu de yari.
2: Ne çubu?
0: Nay çubu yi. Lapula tatı çığa çubu yi.
1: Atya. Tanda nane zülaza. Rancho turu be. Kinyichine yungmari. Zhenja nye salisa. Tato chine yungmari. Maishara chino. Jingfeng zhichwa.
0: Tiela lo chinchu tinje ne chobri. Nga repu la tatsi chiga chugu yi.
1: Aja. Aja ra chinbi no. Nga tangme hao chi. Zhenja ge hao chi. Anu zhenja arting gribe. Tondo nesir shla ga chi da. Nga bia sa hori. Nga chen no. Ujo zhenja ge. Nga shim chen na. Yaga yori.
0: 当时真将不敌今年天来了干休息天是天来个妹子的真将给献礼了你都给个马斯不献得三个人当我可真求人我们那可真求人啊
1: 이게 텔라 초배 된다디 너무 멀어
0: 상마 상무시베
1: 은조전자 죽어는 바탕체네 편도 여마시 유자국에 하고나 상투우리베 상투마시 은조전자가 계속하고 비너 근데 내줄아야 거리
0: 전장은 내줄아네 용구마시 乾坤
1: 让开些吧，爷爷，三个姨，爸爸、奶奶的三路单姐，三堂姐姨。钱的用啊，买下那个，开牙是三姐，就我妈干舅，你嘴里，我就送给妈的妈现在，穿出来了，谢妈的。钱的
0: 凤儿，茄子，凤儿，天来给泡沫冲冲日的。他个的。
1: 오늘 저는 보아라 바탕치 님 말이 뭐라 셰고 메리 이내 산도 보면 춘주 쏜다 하고비너 가르치로이너 개수이 내 뒤리 상어 역마 제비너 자우요 형부리
0: 넘치 마도 흥하게 내 뒤리 하쿠무시 뒤리 보면 난서 강르치에 미용의 성기
2: 凤眠婆婆孙子，孙女婿，孙兄，今晚可离了心意。祥儿，让妈和咱来接，天来土地，阿妹自古马是肉，今三天，孙家亲婆婆，老六家狗死给冷肉。
3: Yes.

0: 마가나 레네 차르샤 레카르체네 낭다민도 예쇠바시디 단도코네 파그르스엔기 아 마타살레 다펜지제도 그리 마슬로에 탄러 마음에 좋네 마구치 제요시 개배원에 세나 마즈황다 윤왕산제 군님어지네 뒤제주요시 天然能洗 제도니야수도 아 나가마 계시마셉제 가르치기
1: 나오 깔레카니에르 제주요

0: 天来，天来，阿姑，让永别。娘啊，张长青同学，老马爹咋？大起来，永别。满想亲姐，你们还些主意？他偏去罗永子一丧去。光州大中去，这里接东区而已。是，也不天来，老大日落地边界，可下了罗永个钥匙。
1: 이내
0: 탄내서 다
1: 로요야 요마리
0: 아자 아자 나 로지

0: 아구 라이데용베
1: 랑상담 침통주 로데 모초자 다시가 용비
0: 만샹친제 님 카셰시 주기 다페지 로용제이
1: 아 광초 다르 거지 지로 직통 소르다
0: 나시 안즈나게 Lima mejo ti teche, lo ta resinala lo yungri. Ine tanda. Lo yo ya meba.
1: Acha. Acha. Na loje, ti des mong la. Jo chen che ha go bi no, ni tu che mo le ri.
0: Ye ha kos. Na na na loje, mo go me. 让我对不起啊，我去了世上去了，有意，不是多见，我是该用的。当我母妹，让我对不起啊。大萌花，我你别给我，嗯，这。
2: 예제 예제 예제 예소시 제

0: 아르시에비나 잠옷이 무이 회지일어 남의 조퇴야 미도 삼루스 대두 로수라 신차샤 녀몽락 지수 창니 머미 산드지기 묘와 유체 냥시비히 天来 让重不喜, 你也不用送用钱你, 从而要我这个求, 把兄弟的一面, 让他西边弄得的, 你也去那边几个马戏,
1: 阿姑, 啊, 麦香屋内, 没多久你才开始进水,
2: 进水, 主意啥?
1: 你也没难了, 什么叫小马戏? 你也在做该说不起的死了比,
2: 아지 뭐라 로딩 맵자
1: 마셔스니 디나
2: 아지 계신 말이 니셔신의 로윤구리 와리 호지어리 사바소라 따가신베
1: 지미 더니세 주기 단대고 소민도 가스 가는 거 같지 몇 공 돌시야 그리고 전도 내고 마주나 나나서 캡사르 마리 크린 소리
2: 전다디 아마 제주시가 담이 마스 정하면 순수기
1: 마스 마주나 사바소 주제 가성구이나 녀대는 급디뒤 남자지 긴기셔야 사지마쇼야 제도리 단도 후기 그리스 녀디 종기나 영주종세 송가슴샤스기
2: 녀주디 대도기 러이키야 맵든지 요마리 녀다치 가신고

0: 마샤.
1: 어.
0: 라송기나 메토뇨니 세가신스기.
1: 친디시비. 땡키모소.
0: 하다비아스. 되게 재밌는 집지. 니저와세사.
1: 아.
0: 니에터조 왕다조. 신기홍시 신소총대 주세지. 뭐가 좋으세요? 다조하게. 콘스모저 79뷰사. 자가 요스 저리시야.
1: 간지리세 파우유자. 지스마요.
0: 하. 디답디프리. 최고 공소. 로파쇼스럽다.
1: 윤과 야주.
0: 가시 워래. 권세니 계체사. 고민도. 야. 가체소. 대민도 왜?
1: 계체무소. 낭다민도.
0: 용아. 전교스 트리시아.
2: 윤환. 야.
0: 용아. 뭐야, 디스.
3: 뭐야?
0: 나가서 접수질라.
3: 요, 죽는다.
0: 요시.
4: 시마샤, 자주세 중아. 튀우다로 메바. 요뭐 중사비.
0: 튀우다 마르다. 참시 해지면 되고.
4: 윤콰리 야스 럭메메.
0: 하, 디레시오 마리. 지마켄 소강에 테네. 녀석 혹시 와줘.

0: 오고
1: 아
0: 마가가 도세드 대신아 아무 뒤에
1: 가리 용차도야
0: 용차다 주시야 센자 소르투야디 세브르시에나 고조락 세마 도되메바 마라주 종주네 사시다 줍시야 더도니 슈드요 하리 이내 나소마가 치게 제메스너 참마 제시 그저스 제구라
1: 아 저기 단테 계시 규르버 계시야 단소 제시 우리
0: 네데너 계시 다 제오 마리
1: 용화 람사 다 맞추다 계지 마 제발 용마르스 가스레
0: 아고 디셉시 다리 단도 총소 마스낭 리치듀 토토덴 대치국이 호제 그리스 네디 나스 고나고 수염 중에
1: 란덤스 분유이다 시도야
0: 간다 콘주 간시 시주는 용마리
1: 아 타워너 센자 소르데 근데 신경 봐
0: 용아 오라가 시바니 저 계시에서는 녀시 하시고 이내고 아 출로비너 알레메다
1: 아 아직 장례 고대지
2: 봐봐 봐봐 볼일라 감사
1: 연부 연배
0: 이나 로마베 소양자 하시가
2: 봐봐 아 전다시
0: 권다시 쇼리 알레 힘두에
2: 아 전다시 심시야유
1: 계시마리 랑규시
0: 용아 나로 제시도
2: 저 볼일라 중인다
1: 요요
0: 에 고고스 수지지 양이 둔다 해시에 가시야 유
2: 봐봐 또 하시네 시여 아 가십시 검주
0: 그치 가시 대 검주가 내라라 자시방 가시고
2: 먹어 먹어 봐봐 둘다 맞아 다시 야유
0: 둘다 영아 쇼다 둔다 그래
2: 봐봐 달림임사 두루 열쓰기
0: 잠에 매수 예배
2: 어
0: 로다멈 두두 잠깐 해시에면 두고 루부도 쇼도 시작하랴
2: 天空 전투매 탄도 전투이
0: 불안이나 심리 세치 고기
2: 봐봐 네 삼촌 리스탐이 어 칠 칼레게 유버사가 침블리 마가나 로카체 신 정타 티베 마세 마스에 사투리
0: 라마메 쇼야디 마사야 시도이베
2: 심어도 하죠 그래
0: 인페 라게 삼티 테다나 멈시나 삼부 요마시
2: 아지 봐봐 네라 네 고여비 괜찮거든 좀 하시다
0: 对, 가르스김에 신기벼 삼로 랑가 삼로 정품미도
2: 봐봐 네 삼로 정품당쇼
0: 용아 삼로매슈두이나 총대작제보로 토제봐주 이내 삼로 출입시라 다리 총주나네 로세륜베 신우망 옷이 토제가시수 미란 세슈유자 전수치고 시리
2: 전수치는 지규리
0: 이내라라 윤세매봐
2: 봐봐, 대균 개혁 말이 멋진 투매 나니 멋진 중년 맞고도 연락자에게 도입시야. 아마 형이 가리는 멋신에 나 둘을 러시 중년 여러 번.
0: 마이쇼다, 수의성의 민투구 없으기. 자기 군이 갑자기 좋아요.
2: 가다가 선타지에서 갑자기 마주니 전시기.
0: 용아, 전예러 민투구 없슈.
2: 어, 봐봐. 어, 각세 뒤로 나 기시로 치라.
0: 부, 마음도도 지교기 그림지어리 네게시로 하시오라
2: 아지 수치려라 최다 캔스상 마음 징유이다 럽지다 차려는 그리
0: 민페이 디드레스의 마음의 쇼너 배통은 호주 부르다
2: 아지 봐봐 밤을 하니 개집이 되지 마시다 당더 원심 생긴 게 아니 디드레치 아자마이 샹러 권지 세벼서 기시 호시 치다 당더 원심 마세는 전다 주토르비야
0: 민페이 장게 삼교교진데 당쇼미요. 고수괴.
2: 어. 수시려라.
3: 아, 마샤. 달로데스며.
4: 다이나 독지 지부시버 토스. 니네 토마 뇨르 삽시요르 삼추. 이네 스미레 디엡지라 샵스 원유 펑라 호나츠. 디엠맘도 와 피샤.
3: 하, 디겁케브다.
4: 수시려라. 기랑 손다.
3: 你们谁给大东西吧行吗是吧天狼我细胞送走明天大到底结婚为什么天狼最麻烦个这个岁数大你那卖手你还凶不是急不是卖手让怕心情卖手了没那么多要举人地这也麻烦些着急死了不了到大时等到都进退呗老几车这些住了
4: 说起来了掏钱呢
3: 啊这压住了别喝了吧卖手他是路当对面的你没没说不是吧
4: 你还无语。你这一年到现在休息。
3: 用啊用啊，我呀当然两个小休息，等到第二年能打不过。
4: 累死，手机来了，钱都俺主意拿了。喂，现在还过去哎？这里俺最窗子内面买过去门面套过也不咋的话，
5: 是些
4: 俺最水性套过也不咋。
5: 土豆也敲给我妈耶，门面装又是小小气。
4: 一年，明年来都买咋？
5: 啊，那真最气个是，
4: 俺家现在水性都难打油嘛是。收购起来是的，
5: 你也点的卡水要大，买手大年什么多的，买香的包包托不过去是的，手机聊聊的差钱包了几乐币呢，买手没米主要的点起起不是吧？
4: 买香的大我才有的随便啊，
5: 不然给菜买的什么多的，
6: 大我就会要这边，买手俺最水生的吃的，土镇屯边买菜，苏姑你把这汤汤就要的，吃进仓库总不要大。
4: 茄子，唐二郎，可就没什么事了。
5: 一毛钱点球是，
4: 我去，点球是哪去？
6: 看不着个人呢，这下这下，叫出来去。
0: 慢说话多
4: 蝶鱼
0: 我不穷啊呀忙着的话你的
4: 你这两个人都压死
7: 阿姐阿姐呢俺俩感动好多啊
4: 俺妈一下打摸了摸了去都嘎错给辛苦一遍
7: 辛苦一辛苦一阿姐
4: 不沾沾了钱的工作可都挺不起了
0: 那你俺学会去做过吧这些不送就退回谁不需要啊马上工作用不
7: Les，
4: Les， 哈克斯。
8: 呀，那东西，
7: 呀，那东西的。

0: 와줘 와. 마도이씨, 말안 계시야유.
1: 카린스 거래. 코드 매매 조차는 매봐. 아주 정말로 해.
0: 리스, 부, 계식 말이. 마음씨 모두네 카로래. 민일에 도 매봐. 무슨네 카로래, 좋아.
1: 처음에 간식이.
0: 가시유.
1: 다 말해. 마이샤가 따고 주유버. 내 심마 리삼 주고야.
0: 씨, 아자 마이샤라 드리신이 없래.
1: 수실하라게 로코체샤. 마차긴 여 가서 이네 최근 말이. 最没出息的，打个鱼没了，来了些。爸爸，你也来了，我先不参加就是了，明白？爸爸那个用马的速度，没准我先不参加马赛，偷偷摸摸拿出息。
0: 云飞，让你看到不得个，打个鱼嘞，打个鱼嘞是。说说下瘾了，得个得个吃活的，是吧？买手让你速度偏一边马赛，等到偷吃点鱼的，啊？让俺们那么多年纪呢，今年给你速度不多。마시네 마이쇼 아자교가
1: 아자교가 같이 해버렸어
0: 니에스너 아자교가 망하나 효르바 마이쇼 머미는 무수원사 믹스에게 다 효용효리 신수매
1: 대기금 제스고 하르베 욕쇼 머미 중매 댄지쇼가 요네 중매
0: 라니 소룽딩유
1: 마이샹 뭐라게 가르친도 이네 치아도 나저 통화 다 켜놓으면 누구 니에 신의 고수였어 나 둘러에 다네 뭐라를 믹스 다 쇼이르시자
0: 시샤 정말 가시유
1: 당마르베
0: 마이샤 믹스데이메 장식매베 买下刚刚从那肉娃子前面，让开解毒啊！他都说出门面那熊猫兔子，没得看上去那些，让人鬼打绝没？
2: 阿姐，
3: 阿姆拉，阿姆拉，
2: 阿姐，
4: 嗯，是。今年年都老用呗。
3: 阿姐买一手，每米中间孙子，我年一干还用不？
2: 阿姐，搞不得呗？
4: 搞不有个熊。
3: 阿姐买点，阿妈是对的。绿衫等于白色许多，脱了三百块钱。
4: 绿衫来给吧。
3: 阿姆拉，看是谁弄个鱼？
4: 必须是个鱼。彤彤，这腿最鱼大。
2: 凤儿，慢点，慢点。
3: 阿夏，阿夏啦，弟弟娘陪不啦？慢些快没呗。
2: 那人家胡不赢，至少，我是那人家六九一岁的，至少人家懂得啊。
3: 爱他是，阿霞，阿霞那是你亲用吗？是，是你给同事。
4: 凤儿，差些不，俺最难的做不是三几个。
2: 俺家个胭脂吧，给他你一再要些东西。

타마 틴지 쮸스 인송식 다다 사회 짜바 지무직 나데시디 제글로 자자직 어야 다디 특히 선조 남자라기 대대체샤니 짬바리 짬바지르이네 다 소수고 튀럽만 저 왕게 낭드 로가레도 와 다데네 단도지고 디카레스나 간주 게 케줄라기 이 잠샤베야 응외도지리 슝레 관계 가도스도 와 뭐 딜라야 독스레 까와미베 캉바리 무직 카도 먹베 쪽저 나무직 이 거루데데 꼽자 따르바직 가레 중이 치모 로글레직 자가 체베 서지 땅마직 체미 티그림 생도 조다숨 자로 동시에 시에지 포바직 예주 제베 자담 쟁구직 달러스웨 존재 고바니 타데 비딥 데미 대중 강 대동 아래 잠베 비딥주 나수 신도 제베 자바직 어디에나 가르스나 그냥 캐줄하게 야 가르스나 슝레 강기 나로악 비딥 가바 토딘제 티체셔바 지그레 다디네 그나 나라 랭얘기 마 치셔베기 직 값에 지 디직세라 디 가르스나 로사기 뇨브자 제베 고르키 지그레 로사 뇨브자 값에 까라나조 직쇼 닥다직 카투 춘지 초마 야마직 가단 고주 카다 시자직 나라사 주 제베 디돈직 자각하게 제조 체제직 차감 강라 직예 보살직 자로 북준 세라 충중직 야샤 불로 창외 데르가직 딱스 차장 사브다 도레직 타마 대비 시기 타순직 대두 쇼바 남라 쇼제직 나다 남라 마자 차장직 빠다 제베 성부 링부직 퍼지 제베 고요 사르바직 벌루 최산 최부 충조직 만에 충외 타바 비사직 대디 나래기 티셔베기 이나 지금 로사 그 뉴욕제 꼭 장자 유베 값이 있으리 저단 티 다당이 값이 된제 아마 들어올 없자 치고야 중재 가르쳤으나 값이 된제 찍찍래 렌트 채셔버리 렌트 채셔버리들이 다티 소수의 난도 지기 뒤로 만들어와다 초와 만들어 초에 차지 추제 만들어 왕기 값이 된제를 빼 초와 만들어 주거리 최단 가르쳤으나 돈도 단다 값이 뒤에 들어가래 망부 통요요 조금 다 뒤준 난 망부지가 나올라네 값이 뒤에 들어가게 숲다 뒤는 신체봐 지마에 패제 미망부지가 값이 뒤에 들어온 주십 지그리 쓴게 최단 뒤에 안에 가르쳤네 내가 파 렌두체 렌두체봐 뒤에 소소 랭이기 가르쳤으나 지기 랑자표에게 삼로 여부지 중수나 얘네 뒤 잠주 야부지 책을 했삼사 어둑스이 다 데리나 내게 쉬하 조 디가 잠지 다 조디 가르스나 나게 다 자지기 로고 부스님도 좀바 부스님도 학과도 있네 나슈남네 있네 벽이

0: 하세 산이 하수 종기 진관추 양재 바람 가방자 레고 역구지 주지 숭아 찌지게
1: 노비현 현대 뷰로서 초지 로교를 채도서 지변 디규 민전티 팬다 대회 민주기스 팬디 차샤 인베치리 가리 하삼 쉽슈규 라레 큰김 담아샤 팬디 민주 국두두 샹고 거로에 유주이 팀로 진실에 되네 로비오르기 유주시에베 뜻이 진비슈규지

사드 아테 사토나 임니 하규타 차르유 체네 되버타 타나 사토 티다 데니 공안 당디 쳇주장 소종 지기 원장 사드 아테 응은에 주나 치우저 소 정고 랑웨 자주 다니 다올리베 년다 임베 콘제 튀도도 최투기 秋日堂杀掉阿杰盘了，平均规矩前的前年，平均平八中的七个月，天天看着杀掉两百块的油糖，初中前辈让钱送阿伟，出来留不起人。

지주 디시부제니 나와숨양 송메베 파마니니 나분의 치루 세쇠도 송시 지주 시부 김도 샤유부타 지주 시부장 동남도 点对没吧 뉴세 퇴보제도 관제 치료 긴직 된라 차나 킹신유 지주 중중기 창탕 미링회사 게타 자당키 노베야르킨 독사디 내여진 창기 고가르 다둔디야 추당 추체네 좋은 제베 텐지두기 촉시를 도선 첨부 지기유 타자 고주 뜻십탕 랜드 제베 롭종 투참 임베 냠뉴민 당사 망부유 년담기 창을 뜻십탕 시도 망참 제주 되니 콘즈 쿠르유 테나 추투규 롭젠 탕부 티시 지주티 네즈자 여바 하코완자 쿠람세 잡규 제베 응즈드네 소보사르자네 콕트응안네 듄두치 타치디 장레치웨 치오도브신식 투바탕 코바리시 카진데 지메바르추 치오티 소포탕 지제르 데나 ndi tharma shik kyang zisung thupe ngeba me chiwa gyagri te negab jiza dume tu kyur du tele timur choyochi na yagri nima nubrir shu du du jidu tso ma choy jik du ngang changi go zar kabu lo ne gyangri cho su de ne dojin Tui dini, njidu shibu, njinzik ringi che lhoshu di tuigab teri. Nji apa, kunzui kamdu yueba te, dija inba cunxin. Njidu su tablam naso to ne, nji apa lo lipe, ga nantang, zonan cunlu che. Njidu su gadu tang dur che. Nji apa donla, gam nian ki namgur kona yi. Chirna, Njidu suwe tuisu. Je abe nindar, ajatang rimon dombe gang juzam shik sung topce. Sine, kimzang shibu chobatya topjiyu. Nyerile ma debar, seya sashu peshinbe chugu shibu sojong topjir. Je abe nindar zadangi kuyukasa kangtu, panju tsong che gujiyu. Tani, je abe yangyara, doktun che re.

대달 추천례 럽도 교회 초면 개자야 경리 인사네경 퇴교여 태양 디게 주제 미직비 주제 넘이 나서기 내리 멘다와 면추 제투배 칼 하바라 빵네타 직둠 내서라 믹세지 편유 텐배 시주식 경유 바탕 주제인기 내서외로 주 신도 인식 추천기 춘진 소설 참수 추미디 민예 죄발 편류 퇴투 제배 도구 젠다 랑유 바카진니 세세 팅팅리 추전 티다 주배 교진 디게 서시 주주탕 저와 텀섭유 추전기 유르보디 상은 삼기 도대 차능 척순 북번자 유지 북버카진니 상외탕 태가 샤돈로세 저람 쿠토본자이 룬캄 철주타니 계속 균에 싸워기 띵림토 중주뒤 코르규 띵서 부규림초 서시 철업기 찬을 제발리 최재 민자의 싸워기 추참어 민자와 타장 주버지 차제토라 뉴슈 체외 뉴배워라 싸워기 추참어니 서입주주 원참 규식 균에 상외수 도용해나 추진탕 타나 차제 토외 추미 추르 용기유 정송 총골 중회 추소 토조 제배 천여 수여신 테르컹리탕 장보 자탕 담라 주린 낙체 소지 기감 쿠르유 나소지 정송 총골 기감 말라디 초배 충고 소외 뉴버 항상 급시유 태양 꽃귤탕 모자르빵민 덴베 강충 사토이 미망보시기 추십탕 시도 제발 제규 로카 왕미토 초신유 송은생 진티 롤룹규도 내베 유슈 뷰리랑 용회러 장부유 총구 세베 천년 대시 디루 찬용 서버 토제 미 시동 니게 연습 바탕 미세키 사감 크루요기 소자탕 지신기 퉁구 표송 처부 용신유

0: Tari yin nye yungbo zhe gyu mebe ma zi dipsa di xine xins.
1: Nizu lao shi yin.
0: Nizu qianpa las.
1: Kari, kina nye nye dobe sim jie, rang a ji.
0: Nga tanda mo nye dobe sim chua sim bi. Chambar cha, chambar.
1: Su ma bi deng gori. Chima nye dong shu gi. Taka zhabu.
0: Nga mo ma bi deng yu. Rang ge xeb, ngone zhi duan. Tando, nga le lo ji le che me saka che, nga le lo nga ge che.
1: Lo nga e? Jang zhe ge pi mi. 오늘 총수 되버시라도와
0: 총수 되버라용아 뭐 보고해도
1: 오늘 찬스 겹두게 되다 되다 니 노민도가 나 근지태를 야우휴 이년 전화 겹시라이다
0: 가송 가송 전화 겹부여는 니네 뭐 차버려서 정글 마셔서 같이 가
1: 왜 나 나니가 니시 기니니 사상 손자 니 티주치야 엄청 과여시 마세 랑 키사라네 라무 주동도 마치야 Rangle lo kha che che ge gem che tondo bu che ya yor da yin

0: 김비 랑게 빠바스티다 니에발라다 암라 나스네 촌스 니에탄데 랑촌나라 뇽초투기 카인스나 나란다 아자회라이자 나 총미 키캔치 인생민도 키라니 년인이 쉐미디
1: 핑핑 랑게 빠바야 즈무스테 유스도 뇽미디다

0: 엄지 잡아라. 근처도
1: 괜찮음도 통주 줘. 네 좀 줘시.
0: 아, 기란지나 운에 차르 녀스기. 등기가 우에단 투제시기. 무시체나 네 롱중체니. 네 시취지유. 섬유레 대비지라. 또 저마도 소대 예조시브리. 다이나 체표스 마리.
1: 상계 제마표 가로시. 중중 겹시. 마세 벌순 겹지한 통시. 당대 야 롱금장 고시.
0: 네 나스 닝부 소자. 엄지다야 구급디. 미션달 제네 거지.
1: 다들 도스터디 상계 뉴스라게샤. 만주 고디맨 가신 배 마세. 동호대 영지 되자 가심샤.
2: 자자人

0: 老不行啊 어찌 지레 발제도 상당다 사쿠빈비아
1: 지레 발제아바
0: 경세중아
1: 나도 더 셰서히다 지레기 발제 키지 다들 빨리 깁시지
0: 마스링루 예급진자 긴규치라 셰싱도와
1: 로집시 투메자 나야 깨줘워쇼
0: 상게 老天王 신규베
1: Nyankotuyla Tiringguanda Mimathangchiyla Minudongzhangi Lunggumgi Nyishushyubzha Yamzengini Dasiya Chijie Barakarikyaadu Dawasamchuk Lauti Ningnelani Edekeha Yomgi
0: Gopkigula
1: Cheza, Dire Gopkigula Taringa Gena Yoyadi 而且贴自己一个肉脚头去，裤子用俺家用的三七卡斯卡的单子，就出八件起事。丁年明讲伊，
0: 俺家用三七卡斯卡的亲戚

0: 잘 부위베.
1: 러시.
0: 푸레 봄제.
1: 봄어.
0: 봄이 아버지 바바 쓰부치리. 잘 앞서도가.
1: 제너라.
0: 푸니 지로예다 지로주.
1: 내가 용비나 왜아.
0: 중대네 랑기 피주시. 로추급러. 녀쿠니러 녀가장지 치주유. 로드윤레드 잡하주. 로예레드 쇼세스. 치세서 뎁시라 요스버. 나도 중대급레 뎁데요다. 마세님 영웅 마티치. 감사주유. 계세수수 갑디레이나. 녀줄레 뎁지. 녀르
1: 나라스케 나부구도저. 장기비야 인지 장국이.
0: 부구장기피모토야디 파메 강라다교리.
1: 중대라. 장기 근데 장기비 주요.
0: 디테일러. 나 군슬에 시다가 교유. 친기. 문기. 엄지도라.
1: 가시소.
0: 네브사브슬리스 라니엘 엘치슈
1: 제가 죽인다 가봐 깁쇼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 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를 철도 학도 저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나즈네 미든즈 능지 친자요. 나 가르치도려. 로디게나라. 나 쇼스니 편 제뉴미. 나 가르치도 되고려. 네 타이펑 아르강기 총다 님부디

0: 你这里啊，可就得过些，给些些不吃呗啊！松主是，松主，明天或者松姐你休息，你给些不吃呗？有嘛事？你这啥东西？拿爸爸说。
1: 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
0: Sí.
1: ¿Qué me sirve la? ¿Dice ya yo sirve? ¿Qué aquí está?
2: Baba, ¿qué es lo que se llama? ¿Qué Sisi, ni rok siapa? Bebe, kerjaan itu amla lewa.
3: Bebe, susu dua sing bebe, iji bangka tu bebe.
2: Ya, bebe, susu kau bawa.
4: Ya, kira tu sami bezi ya kia ni. 긴저 아메기갈 쩨스텔리 준그 제도.
2: 허리 클래스 제제데 참마기가 배지샤. 지.
1: 지.
5: 나 가부시라초. 긴저 갸제세나. 네기가디 기부시라 용아.
2: 아마 아마라 기가 쩨스텔리 슈이. 데드 탄탄다 남야 기부 용쇼.
5: 기란스 기부촌 나이 기부 용아. 인다 노고. 싱시. 장아 저 저창 남시야들 렐함마시 갈레카스 나다바베 자리야지 승인다
3: 아무라 디제모수다 나히나다 두야 가바요시
5: 나바바 나괴피치 라오예게다네 용휴 능상조사 축지퇴부카즈요마지아
3: 녜바베 차시 띠부메사 띠요비네 차시 파무예스비
5: 안레
3: 디레나 띠는 그거시베 아무라 니키라르 퉁가제시딜리슈이
5: 야지
3: 아마 아마라 지마네 심제 뉴스다 시제다 뉴스 깁제 대한 용쇼
2: 어 아마 아마 어 아마라 탐제 야구 용쇼 니야 상문 러빈다
1: 야구 시에서가
0: 저는 아닌다 아마 니 대단 용표님도 그냥 상문 아래 겸부 예장 계신 겸부 상문 그냥 저 시에 사송 나다 자고 시에 아마 계시면다 나다자하게 간교인
4: 영아 어 장매 역시 라시스 디린바비 지신이 시의 디리 기란즈 아메 로주주 기가님지 니체세라 기란즈 아마다 안닌지지디 别急，罗尼需要不远。罗西主大大清查下，罗西主的拿了，吉兰子阿面阿宁多，都不让别么多，给不起也重要嘛些。一年的这日，吉兰子阿面，说说些都没给不好处呢，阿康的兄弟牛咩。
5: 나흑바바, 동야 망탑시비.
4: 메메메, 알아도 좀 도는마도 계제는 저 되어서 말이지. 디제라 키란스도게 중부지, 로디게 나라. 키란스 아님도 도군양과 치였어. 키란스 김장 디치도리. 말이지. 세우제 시에나 你也切都是 给人做多个娘不定做 你也三个过对 弄句意义 你也给人藏马拉

0: 탐솜. 거브리 삼르던디. 니에디 제시야. 카리스고랴. 나히라즈디 게기. 바바시. 키란즈 소교제니. 랑즈 탈라 퍼브지. 이네 니히라즈 도냥주야. 카리스고랴.
1: 바바.
0: 자회. 디린 바베 키란즈디 게라. 계자 치치시야유. 네메즈디 인주시라 나와시라 등기 농규메비 지미즈디 네주토스 이네능미

글쎄. 야. 키챔 소아. 니랑 조르 양자진다. 인다체 니들 모스 시작할도. 아. 탑시 가로래. 나 돈 돌려 가면 침이 너. 니 아차게 나 세봐. 렘부 켜놓으면도 꼭 스스로 안 하시야. 자하오. 让 샤르장도 가부윤 맞아야 가리나. 참가래 짐수. 나스네란 티네 용유. 자하오. 디리네소. 니 랑게 갑치약래 철주위. 니 랑게게 세오 용두베. 니 스니란 대체 용고. 응고.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고 좀 로딩기 되죠. 산용 잠파, 시지 용 잠파, 마지 용 잠나고 주리 당, 쇼고지 용 잠수. 모체 당 신도 망 잠추고 下堂恰恰我们也是做文藏去过，我们堂三明人全体行动所，你们去过出盲藏去过，东京老堂强大文藏去过。
1: 陆团结三十九年，连堂的错啊，如果。

0: 딱제 삼 제브르베
1: 봐봐 땡님 두게 바랑 로주
2: 봐라 기란티에시 토르뎀나
1: 클라라 유마시 감주용스네 내가 조진샤 클라사주 니렌사 단도토관샤유
2: 예카게 시에마 좀 가리나 려용게 바바티 드시히디에 녹튀라야도
1: 카인스나 광우토라 상케심 손사시
2: 바베 카시체스 푸지 定于之火界 他的燎原, 我搞不清楚你有吧谁
1: 一年八来了, 会有继续的尝试

당기 나시베 인다 제만에 상아 토야 요 말다 도스 삼라다 뒤 카리네 삼라 통기 제모다 강바 포조 상마할래야 민도가 르게야 민도 메세데 라니에 포체 나랑기 바버지 이네라 틀린제가 요부지 저실랭가 요부지 나 싫어 있나 생상 무지야 흐르지

0: 新竹芒措给吕泽镇措推荐的年里，米里团支给来地专业不是。
1: 스몰링게 텐디 편종 선교 냠자 니주 시사
2: 나벨헤겐네 티베 마오베 선교 켄드나 주제진데키 APP 세로나
1: 상군제요
2: 상군제요

0: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天朗做能不能去羊肚子啊？我那里说有，秋林不给吧，人还没干那个事。阿姑，退休停车了，开始你这马学的，天朗做。有学的。有，真的有啊。 叫那孩子去啊。
2: 你也成这些，对的，也也行，对对的，哦呀，
3: 可以吗？这，哎呀，你学学的，哦，对对对，你学的，哎呀，你学呀，阿妈，什么情况？啊，这秋林不记着了呗？所以说，呃，对嘴嘛，两个人给呀，还是那，呃，等到李少有你们多的话，见面快去不得，见面才那边，
2: 可能也在家先别你们多，别给对那，来，我的，什么情况？啊，李少勇给。
3: 아자초링기
2: 로바데요스
3: 제자제
2: 둔다디 얌제랑지 니제 가리나

0: 대체 가르치가. 잘레바 교요 말마.
1: 다 지샤 지샤. 바브라 녀
0: 마. 다 대체 가르치오레 가르치오레체. 난 감자가 싫어지기. 잘게 받아 와마 통부시. 다들 아 고래나라. 나다 갸르게 없지 도스무도 슈리다로 시비. 샤슈다. 디어 니 그제 제브레.
1: 디제지. 계산 아 총진의 로용디 초니 딱다 총저도네 토추. 계시도 시비. 계시 시기 시기. 녀모라라 진핑게 녀모라라 제야기 치주영어디 잼비게 녀자네 키스 시비. 비싸샤. 모랑게 디 고업다가 비싸브스기.
0: 배 가르사오레.
1: 아, 제 바브랑게 하고 말이. 잼비스 녀고 견제리 인수샤. 초링게 나셰야라. 나랑존나네 제비 캉베디망우 고고다지 키스기.
0: 그 견제제 마지. 샤다 우초링게 조거나 부부드다 조거 가려래.
1: 마시 봐봐. 초링게 디 고베젤. 남자 싶지 않지. 인지 총계나 진제 잼비다 증고 있으기. 녀 잼비스 녀 댕녀 그 줘블로나 초링게 조거나 더도 부고 여자. 미니 소여버. 겸디 쇼는 근제 쇼래. 녀모랑 제라 총계나 친비. 초린라 잼비니디 딱다 잼비다 님도 대비 김메디 님도 대유브자 제자께서 야우 전부도 봐 편주 주리 다샤 나카베나 야주디 초린니 티가 리데샤 잼비가 야촌 증도 녀모라고 면간계가 증비 계세 바브라 내준 제토네 야마셰체
0: 아니 제세 뭐 녀메스티 장체베 된다 육조부디 제체면요 어제 상게 셰프디 원에 이바 차샤네 상게 미즈 면간계 디네 엄제 뉴겹치슬로 디제체 감이 되죠 뭐 자친의 다가르 뭐 미치 중자대제 가리 있어고래 아
1: 뭐라치 미치에 매봐 나치는 요 아용
0: 미유다메 라다 저거 가려래 아 자대베 김라치 예배 리폰 롭저 신예배 아 르도시아 치자 없이 세세 그저스 김 예봐
1: 바브라 세다 전 녀노
0: 자게 만노다 수노 없이 바다 왕게 녀자 용제 갸리 사고 고시게 바다 왕게 정수 용기 뒤러 저디다라 카가 진예 세샤 자 그저시 뒤 아 자 주부윤의 저디 세세시 자교 뭐 세세게 봐요
1: 바브라 세세 돈 매봐 모랑 세세 돌이
0: 니데 말이 자교 세세게 봐요 유지 자 세세 개봐요.
1: 영아 영아.
0: 조스교 대대자 가주.
1: 네 친구.
0: 조지.
1: 남자만 자.
0: 넌 남자만 나 과열해. 대기 교류이다. 예, 어도 동자 여부시스. 디리쇼 용이는 장게 동자 쉽지 지부시. 에, 자 되다. 자 더 되지 되다. 너 가세래야. 너 송비 보고다 캐미도. 자 아직부터 준비하면 매우 가세래야.
2: 啊这招地把别人卸吧苦苦的呀你也可着把别人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你也卸吧 我们着吧姐，难大有嘛事？你给这口子过点好事，你也藏吗？我厂长李少勇肯这局面先注意。爸爸，我们我住第二单。
0: 赵弟，下了爸爸爷家子嘛，千万别闹，让我们来投票。
2: 爸爸让给家子吃的鱼呢，俺对面没给吃过着吧？
0: 啊，这赵弟，你我那活脆嘛嗦。 和李少勇到吴秋林去，不是在给啥事？
1: 赵弟，
2: 让个对面也活脆嘛！赵弟，让个三不给这等于。那爸爸，你少勇个亲爹给给。
1: 赵弟，过去大姐，
2: 让个家伙给不下来。
0: 家伙你也给不，看见多啊？你让谁？我给给不住。给他们家当没给不多，我早晚得去给我妈说。姐，
2: 姐，那姐，给没给大姐没给大姐，那姐下。
1: 是，
0: 过去大。
2: 你让谁先？给听俺们叫过来住的，赵勇能有什么得了嘛的？
0: 听不爱，你没事的话，张三个铁不敢出面。俺爸大王婆婆，我有些点面的，可先注意。
2: 得的，
1: 赵弟，过去大姐。
2: 子怡，
0: 住。那看看对的，
2: 大姐，
0: 看看对的，给没给吧？全部给自己控制生命的啊！让我们咱俩俺我伺候多啊！我自己还晓得啊，你常买些注意。
1: 和李少勇给，你婆婆别么做那么多，全部给自己给你婆婆留落当的。
0: 爸爸，上课还做不到给吧？上课还做里面还有嘛事？上教室要落油，落油，听没有啊？要是落油去，给，
2: 哥，
1: 赵弟，赵弟，过去的，俺俩是谢谢你。
0: 给李少勇，就来替你男的我是给给我们的陪到有嘛事？你们特地来说，俺是张三过最最嘛事。
1: 爸爸，爸爸让俺俩也请不给。 你老爸不让干，俺过去打。你老爸不让了，要我再写去。
0: 那一起期待，俺听我命落下。

0: Maranga chill a cup to cheba. Nye tande eating middle.
1: Milk of dunce book ye top she. Rang eating with we. Eating middle, that's it like you.
0: Nga chung dune, pamame. Nye you boo, nga putun jules agree. Tanda samlish dandu. Nam the case middle. 이내 네 교보 라타무 선성부도가
1: 코에프메 란톰슈와 네리 란콩은 어치고야 가리오시 라니 라게아 시스기 네치에는 디자장게 먹기 시스기 타당아라니 란다야 도즈슈

0: 아자
1: 아자 조리
2: 계란 유님도 드세요 봐
0: 나가래 참호시다가요 지 오늘 드레님 제일 아 您接了，喂，小相思陪的，小相思。
2: 是我接，不过马家的小相思可就是陪我接。
1: 他的小相思陪别呢，阿连老牛多啊。
2: 那今天行不弄的，叫马多。
1: 您家的是多。
2: 今天给俺唱过学的，少用怕老百姓，唱不听自己，老林看清明多啊。
0: 呀。人民可笑着啊。
2: 我呢
1: 前面都看到少勇八大王给强子我去想。

0: 짐도 맞아.
1: 소문가 예민도 미대가 쓰네 심시사수.
0: 아지 다 화지나 문이 그 말이. 양구 전다 뒤치도 심도 제 초여 말이.
1: 나 미스 야구 시켜 왔었니? 이내 미스 야구 시켜 봐. 가고 뒤를 간절시.
0: 매지 사디 장모 뒤에 스키고 요시바. 기숨 독숨 좀 하도 표숨 속 양가 봐 요지.
1: 소모. 당가 코 어유 센트도.
0: 다 처음에 배게 좀 하시. 양 포무지게 보고냐제 매스게 하디. 레라 요리 쓴 것도게 레라 요 마시.

0: 아자.
1: 야, 지소. 저 또 밥에 소리 차샤.
0: 아자.
1: 응.
0: 네 아자랑 지금 제야유. 아자랑 게 나 정착 차셔.
1: 쉬다.
0: 아자. 응. 나 정고 쉬다. 아자랑 게 리샤용 더 제통 문도에. 다 지샤. 렌게 먹어. 아자랑 넘겨내 네 하고스. 아자. 네 아자랑 수익증이 범위심 신규유. 미나마 친사사 카케지를 나왔던 거 말이. 범위 찬스 겸사배 지를 교회 지를 메시지 장고를 쓴 거지.
1: 랭게 나 균시라도 와.
0: 이네 아자. 마칩시라 다 뒤를 고발리도. 조제미고 가리메 그래. 아자랑 로야미도. 你前头多亏他卡卡起，苏苏新就了退休主席。等到阿家让李少勇了搞不定这的，可以让杰通买呢，先让你们多点滚一着吧。
2: 姐，这人呢，可是幸运啊，可是姐姐小姐，阿家俩忠心给姐卡卡起是可少的。我姐，这还就有
1: 点
2: 姐也乱的乱的，阿姐，等到桃花镇遇着吧。也请我。
0: 阿妈，你来三柱头请雨。阿家的少爷，你们都点滚一直生的，你这钱的过年你交第一套不是吧？等到尝过馅饼呢，我找地了哥哥。
2: 让开些吧。
1: 啊，找地让来老孙家也没有事，马三木让警察员没得，让的是。
0: 老孙家没把好着，老孙家也没有那个搞不有。阿家，叫我看看这些少爷你们都点，你这钱的我找地你们都点呀，是我钱用吧？
2: 去了看新雨，你去了看的也像我，
1: 什么？
2: 去了别的，全部云了，哪了看了啥个妖魔？第一周去了云了，
0: 看到我招的是啥个云？

0: 수미쿄가 랑판 시규레 니아자판 시규레 아 니다르 싱어즈나르 교용기
1: 대가로레 가르사 랑아자 녜보머시 랑에 빈주르다 랑아마 녜아지 주무시 나좀이자지로 대용 바가로레
0: 오시 따티샤 포마다 참에 요마다가 녜아메 굽교주지 망석에 세시싱그다 소미교랑 그 삼부디 미마신의 녜세시싱그유
1: 아슨 뒤시 다케메다
0: 녜아마 샘쇼브다르베
1: 대주 교리이나
0: 세세
1: 그 좀 주시지
0: 락마야
2: 키라니 가시유 린회 ra rogje chega ma yomje kala san de mi duwe
0: yo yong ge
1: ra di
0: ye somi chora xie ni ro bu xiao ni xing ge yu
1: ra zhe ge ne xi
3: ka ri ni ha gu yu ba
0: zhou da
2: qiu li bu
1: bo mo ni gu duwe
2: ra kala sa ga xiao
1: ra ge a ji xie ge de ma xi zhe ba ya gui lan di le tu zu de mi xi ka yu na mo se ng ga
0: he zhe somi chora nga sam zhe qiao ma da di le su su sam liao shuo
1: nga su su sam lu dong se ni ge zhe do
0: 然后给你看这些鱼啊什么叫啊什么叫啊啊嗯你阿妈什么叫这儿呗啊你接着看这些呢你阿妈能不能给我打个钱啊嗯落了金子卡罗这呢穷鬼我那穷鬼我其他的这儿搞不有别三百吧他全部
1: 林慧，让俺活准备去，给这些些米多。行了，跑多的是跑穷的。嗯，跑多跑你几多啊？嗯，跑多穷下噻。哎，咋嘛跑多穷不是呗啊？
4: 爸爸，打卡拉索。嗯。少华，你过的你困牛没？然后去。有啊。哦，你先讲，我让我去柜子里请你。 콩게 캐나니 카가제베지 장카에 숨도 지라시기 숨기 기니벤 주지동 여자 간교 닌지 라스치야기 란카트시 로숨기
2: 콩게 님도 데우순 니 친친도게 닌지 라스치 오시비아
4: 그지 라키치 그 제시유 콩게 라라 투구나 브르파 캐나니 리펜 토는 공부지
2: 콩게 상남니 하고기 이니 주저니 양갸 시히
4: 你今年我打张开牌个团大事，没想到个，提前买车罗钱的生病。大侄子，我就叫人先对面读，你就对不起。小华，我让你看起来念头。算不了。大姐，我们第一呢，是个年不年不注意。嗯。是个年不休息下下。 라인에 군이카가 제 아픈다 계신 분들 되지 나다 계시지 마치지 마치 랑게 뭐랑 계시 양이 가시네 직체나 뭐랑 포도 진 이유
2: 야 랑데 가스레 나 농데 거 유베 군이카가 제 니에 쇠브르베
4: 아치 니에 딘제 스미에 니에 스나 계시 스유 딘제 용스 입시 줘봐 기라츠 기면 참 못 들자 니에 랑시요 군이 자동 니에 된티엘 랑게 랩촌 좀도
2: 랑스 랩 좀도 스유
4: 还得去试试的。我那年前呢，我叫林伯的，让个人试一试。哼，大三爷有来嘛的，爹娘是养些。
5: 既然你给自己给不着，扛不下萝卜，做就有来嘛的。
4: 爸爸，爹前面说，他家三姐不一。

0: 我要我的白丁衣服去。啊，先把酒杯呢，我先动地打把这个事。上个面好多吧？啊，啊，咱两个拖住个。啊，这要我的这白丁衣服下，藏个衣服下，晓得？地面多些，钱不嘛些，你年年啊。
1: 면초기 도장 책제 저도 체비.
0: 수두배 도저다 수두배 저도래.
1: 디 대관은 요리 년년대게 대식제 체비.
0: 카리티 두부다 뷰셰리.
2: 디 허고 야지도.
0: 카리 헌고 쓰래. 카리 헌고. 저니부다 헌고 정황 하려래.
2: 아주 신경 나 헌고 야지도. 마세 디 탈은 까지 간지샤.
1: 예. 봐봐. 헌고 디 밥랑 말베.
0: 수고래. 니 헌고에 나 가지 말로 용그베.
3: 前两个水呢？弟，南哥嘛，红果的你同女婿是不是都肯定同意呢？红果的经过上面红果是不？我拿嘴巴巴来，前女友的，就叫俺们兄弟的。
4: 다디
2: 샤오요
1: 아
2: 디디다
1: 응
2: 한국에 이곳도 되다
1: 네 오늘 시작

0: 不，来我这儿看那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카바제오
1: 플레즈 찌추가
2: 가나 야 점어 소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0: 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즈야다 엔니 자진추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카바제오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난가마 홍고디 니 통원유뉴 시우시도 그네 통원브레 아
1: 홍고디지 경고 창매 공구즈버 아주바바레 찬이 요르다 쟤네다 쇼
0: 다디
1: 야 샤오용 란디오다 홍고디 이곳도 홍고디가나
2: 집에 터지고 내렸어 봐봐 홍고디 가르치면 네가 이곳도
1: 타마 매치 매죠
2: 르샤 别진 홍고디 군에게 타마 팅기 유자
1: 어
0: 홍고디 대쇼 심조 정말지 디방다시 홍고디 지드주게 교도제 주시로 즉시 네가 DNA 고요시 딜레니 고 심조시도 니베 장부디게러 제교당제 지슈 니비야 가리메 교진수
2: 영아 니남 사친
0: 니로 와용
2: 주저란 용 말이
0: 다디도 아

0: Nye te
1: ah. Lekuda, lekuda.
2: Karchi nye ba.
1: Ya, ya, soshu da.
2: Karchi nye ba.
1: Shiran se ga yobi.
2: Karchi ga.
1: Ulo a ran chi wo.
3: Lao li ki pisui tumre chang budi, shang ke mep sui be.
2: Kero kanchu karchi yo a. Nye mep sui shas e. Nye kira she yu da. Kanchu mchu shen shudu ya guin da.
1: Yung a, yob. Shudu ya gyab su na ngak tunga ke kira sobda su gushi.
2: Ma shi. Khonchon nga kharin sobdo soshe. Nga tonga ka nga sobdo soya nge kharchebri a.
1: Kyure mi cho mebse sa kyura sobdo sobo chiwa.
2: Cho mebe nge soya shase e. Kyura bangda donya yuwe.
1: Ula, nga zi chongzo na la kyura pi mi shida sui chini ushe a.
2: Kyure kanchu mu chuma shu la bada wan.
1: Sui kanchu shesa a.
2: Kyure shigi, mekshid ma chui da. Nga so yi togo chew ma zi.
1: Nge ma chui ne nga kyura shigi mi du.
2: Kharchika.
1: Leku a.
2: Nga saba shuwa sen kutukwe. Yujang bai na nga wu jia gan si guo da, nga guo zhi sao yi ni
1: ge
2: dong jia shi
1: ge le. Nga ba da wang ka jing ye le a, ni da qi bai de xue de qiu ra zhi zhi qi bi ge.
2: Deng duo de yao zhang xie ga shi da, ni duo ba nian sa shu yin
1: da. Li Xiao Yong tu da, nga ba da wang tu da yi. Mang chang yao de zhi qiu le zhen li mo yo. Gun se guo chi ni shi tang ba, lam san xi shu. Ma zhe bi ne, jiong zhe nian bu mi ge da.
2: Qiu le niu du ge a, gun se chi ni shu qi shu yin na xi. Ne qiu ra dong jia shu, ka ri yin si guo zhi.
1: Xie da ge, qiu le mi chuo mie su zhang qi bi zhi ge.
2: 총리 지지 레월 가바이금
4: 통통 아직 시간이
2: 아직 이 친구도
1: 없어서 그 돈도 줘
4: 아 지디 좀 맞다
2: 다시 가 저도
5: 가시 와
2: 가시 와 저
5: 저거 더 나가
1: 더 나가 원도 사주야 말이
2: 가시 와
6: 저 이게
5: 장수
7: 봐 동서 좀
2: 그래
5: 보들아
2: 다인의 고용에 돈을 자도 봐 바다 왕고 나
6: 로베
2: 제발
6: 너
2: 가바이였다
6: 네 가바이야 친구
2: 哎，我姐姐来玩个把劲的。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秀，亚
1: 상무 야쇼.
2: 야조 대직 시에게 대고 말해.
1: 나 야요미요 주도 가르도.
6: 봐봐.
3: 왜? 단다 니도 리라게 나라주 슈도 시초 소송아. 고급디다 된제 슈도 게 무슨
0: 봐봐. 두주 내려 슈도 게 왜 하러? 다 스마라는 용도게.
3: 니 계란주 낭시도 등제 니 락보시다. 목디 샤샤. 샘스 지급하샤. 더
2: 더셔서 랑주 더 가르도. 야쇼.
3: 지
2: 대직 시에게 대고 말해.
8: 저.
6: 자, 수셔다. 수다. 대대다. 랑게 니 봐봐. 게치 근데 시유. 디제야 랑시도 말이베.
0: 지 랑게 니시도 니 하고기. 이내 대 영제 미다 갸리 개비는 내 돈 닥쳐 도우르베.
6: 코즈나네 규제 마셔 봐. 어제 과가 대어르베. 랑 올라와 시야 가르도. 예바베 시에 다그지. 코즈 수도 예부지.
0: 랑게 수도 예야 뭐더 심미베. 참 정수지 그러바. 금주게 와래 라고 여르베. 머신에 특주 거리. 랑게 심미베 특주 거리.
6: 니 규메라. 하고 대 미도. 랑 소시 유메 니 하고 말 삼주게. 우초링 시워 말베. 예바 분진지야지. 소요는 마찬에 더더 년을 보고 와리.
0: 아, 세. 저디 랑
1: 그러니 이게 저 개발 합도 아. 주도야 용매.
0: 용구. 님도리라. 네, 주다. 주다.
1: 가져가.
0: 딘제스리. 나도 삼모 총지기내이. 동외도 갸리스 개개문도라. 매견 폼도. 제자 용구 삼모 아래크서 주기. 딘제 전에 용구베.
1: 장게 진짜
0: 도르베라.
1: 딘제 이네 카디가 제주 마 전에 뭐도 용마르 신규베.
6: 나도 제주 식미. 제주 식미. 세이 군사. 자라이 기부제 뭐 용구베.
1: 가래. 군이 가세 제제. 제주 식미에서 신승을.
2: 가래 제주 식미에서 오래 아.
0: 제나 다가타 제시의 다가타
1: 제주 마셰비는 계속 교
0: 리스
1: 다시
6: 야자
2: 네 디제 제메 수신 그래 아
6: 미신달 산토년 안 산토스비
2: 네 그 사메다 랑게 하고빈 수도 좀 예배 아
6: 제네 리상의 수도 예금 마스비
2: 수도 교다 반다 유베
6: 치디치네 당제 제도 마스비
2: 당제 제바 그러래 아 당제 제도 있는 지 제사수 능에 종가 날 지고 랑게 저 대니 봐
6: 로타그람레네 초베베 게시자 주어지 바브란 전갈 대비 여우여리비 明啊这哪儿大大可真是个人爸爸哪儿大大可真是个人
2: 李三个说

0: 어제 기지시야 가르도와 리상민이베 리지대게 가상 안 그제 제메 랑게 도모 중아 나 소용 도스 마샤 고행인주 가르유메 랑게 신구유베 나랑도 신주디 코 포고 선보지 더도 밀 쇼제 기시야 가지 헤 젠비 로모요아 카멘도
1: 얘는 알아다가 용쓰삼죠. 다시도 상주조치도 쇼딩가 용쓰시. 자라기용제 카가가 용자. 집에.
2: 니적섭제 원다수가 용바. 랑감민두게. 되다. 겐겐치제. 롱사르사르두기. 니에체나 된다디 다욕쇼. 된다 주주지라. 니에주조 종가르게제 쳐요. 집에.
1: 기시디 렐한도 유. 니에고치가세즈웨 주시디 메브스이브지. 되다 주주르베 아.
2: 你活都是有效的啊都是留下呢起码要那个是吧给马里你阿家的位给家切用用的给给些对的连蓝道有看你阿家的阿家的看你们到了他是啥不既然不能玩还是啥对的啦没谁能够的给没谁能不是上海你们找不着啊阿家的阿家的阿家的都可以给家去意思听着那我住不着啊没事你阿家的屋子吧杨贵
3: 아니라 청룡계 게임을 쓴게 제자랑 다가 용피
1: 마리 저번에 마시 나 나유 삼 마시 자기 주저디 스미유 삼 마시 자기 나 오늘 나유 삼 시기도 너 자기 나 켈리 시기
3: 켈리 가르쳐 오지
1: 자다 아자 주저 봐라 저와 강야 매와 지규 켈리 지기스 드디어 신이 용도 게
3: 켈리이나지 디즈로치 주게 챤리그리 아즈로치면 되래 나게 탐지 샤우그베
1: 켈고인 디제 쇼마르베 아 쇼미 없이 마시 요스 켈리치
3: 아 스니 켈리 체고 나다 아자기 도위 팔라 니즈 카이케스메 첸단게 저르 제주 치마르바
1: 요마리 니 응을 살마다니 고르드 켈리 시그미도 고영아 광다 도대쇼유
3: 아씨 진아
1: 고영아 광다럽다 뉘지 니 고기치 세업시
3: 아씨 저거 광다 쇼가 쇼스는 요구리베 아 저에 란다 차리 레니 측소디제리 란 동디가 요구리베
1: 레니디 저제 동디가 말베 아 이제 광다 도대쇼유
3: 고시시야 육쇼
1: 요마리 고치도 주가 있으면 고두
3: 진아 아씨 니 시에디 동부저버
1: 동부도 말이 가라니 되다 세업쇼스
3: 지 자유교 차차기 장튼다 상세없이 니에튼다 상마 자기 켈레 마송아 따라다 시에미 나 주위
1: 왜 잘라기미베
3: 잘샤고

0: 고다 마시니 용고마시
1: 야
2: 자수세가
1: 어 周建平 爹过着呗啊
2: 建平啥钱你赌
3: 啊 야야야야야 길을 같이 가요 봐
1: 신내를 안 이슈 텐카시 세가 요네 날 뎀도 고바신 봐
3: 나 가봐주니 되네 주리 길을 쥐도 가도 그런 예사 쇼르베.
1: 니랑 제야슈. 쇼링이니 소화 개념 인바 멤바. 부구디자 유령부디 자신의 라바브디 동현디스 채무소. 디자 신의 여르베.
3: 부구디 쓰이 메시지 싱그래. 카사 우초 양요. 다리 캐릴레스. 기니 누구두가야. 나 주도 가르치도. 뭐 우초 링게 칠을 급두 채바. 주도 채매베아.
1: 라는 방다 유베.
3: 방다. 야. 对啊. 디모다 리샤용 좀들 780지. 더더 방다 가르고.
1: 띵하고니 용그르베.
3: 가르지가.
1: 나 편토 봐.

0: 아고. 아고.
1: 아. 장가 시간이야 봐.
0: 네 텐다지 오랑 세야유.
1: 나라니 발 계세요 마시.
0: 아고. 오랑 삼던다. 차차비 내주디. 수지 내자노 내자. 차고 차지. 나라스 편지 수에 제출 마시는 용도야.
1: 디딩에 제주 식도야. 기란주 나가서 봐. 기란주 나가 주시 매부소에 나리스. 나 많이 가요지. 다르바 등급인도 같이
0: 다 지시야. 차고 차장 디고 시입니다. 디딩아 뒤에 용제 조 등다 신다 지키셔야 유.
1: 아. 가제.
0: 우그랑게 단도부도 종로 신게 야고도 려 통고 요 말아 봐. 니에체나 신게디 우그랑라 파체쇼. 지마 신게디 용버 나라스 뒤잔이 고시게쇼시.
1: 가래 신경 아주 재년이배 아
0: 재년이
1: 나 이신만도 랑게 모두 전에 랑밥에 모두 지금하시
0: 지 네밥에도 모두 지금하시 오랑게 신경 좀 다시 신라 네시에 바차 세우리라 타 전화이 내가 요시
1: 아 된다디 오늘이 왜 아
0: 오랑이 아 타진이 손자 사업지 능지체비 뉴르게 조사. 초디 튠버 하장 토비였다. 제자니 손사디 오랑 신계강 특고승기 신계디 오랑라 당니 치주이 친주 신계 용버 나라트 뒤자니 딱박샤 치주지.
1: 아. 아. 제 제나 순생의디.
0: 디디 오랑 심제 정말이. 네 손자 저지 제사. 무기라 저 담아지.
1: 요요 야거지야시. 요. 나 삼자매.
0: 니세지 니탄다지티엘라 삼담비. 퇴외토 나나츠 김자니게 신르냠례시고기.
1: 아예.
0: 냠뇽냠취시 람별 뇽치. 디제젠 튀무토 추교다 키베냠토 용.
1: 아시.
0: 오랑게 야오도 삼나. 니 겐지 수제 오랑 띵가 용. 근제도.
1: 아 요요.
0: 용아. 제나 안녕 주인다.
1: 에 샤요 제니 게임인다.
0: 게임 하고 오라 클라스
1: 와. 예예 예.

0: 아자, 봐봐. 줄러려 참십시 법비.
1: 장수저시면 이지구에.
0: 주저, 니마주.
1: 세우마리, 거치로 시주죠.
0: 다 내디, 남이시딘단 거. 밥디 대샤. 기지마시, 남이시딘다.
1: 가지야.
0: 마리, 밥이랑 딱 마지.
1: 워치야, 레어 약해요. 말 속이시. 第五，吴秋岭，李少勇，完了。第卡这啊，第五秋岭不过一堆八字马的呗，第可能没什么解释一句关系，带你。

0: 당도 계란라 다리 전도기 앙탕고 토바 전시들이 수교다 철치 다리 전도기 치
1: 자가팅 제톱니
0: 계란게 상마
1: 하시님
0: 계란라 자가도베 용조지 냠주나는 지그르베
2: 냥아래 능미다 당도 녀도오 터지 수고이 신도 가세 제외 내주 워경 녀자세 수차샤 람도 등교 제바 강고 균치 뉴메 터제 나 수고이 내게 터제나 터제나 터제
3: 자게 자게 또 교수단이 용두야
4: 아지 봐봐 저와무구이다 저와구이는 안 감자는게
3: 아지 자 장랑갈 미도 아대자 가주야 장모르 딘제대자 가주래 아까르고르 딘제세 가가 바스시다 가주제 서말해 왜 쇼요
1: 봐봐
2: 감사
1: 가르쳐서 와
3: 자다드 멍세실 집에 와
1: 아지 바브르샤 바브란 게 근처신이죠
5: 대주시 니시에다
3: 그래 저디다 가가 제가시다 니에케를 무거운 의지 지금 얘기해 어중에
1: 다 바브라 주도 마시다
2: 여치다
1: 민수 산대 등기 저인다
3: 아 왜 야 다다 맵차브지 대주고 가가브리야 喂, 喂！
2: 这他的女木卡是，卡卡是你迷茫了。
3: 想想多的，俺爹爹的孩子。
4: 妈的，俺拉去啥子是吧？
1: 卡卡是在哪里边？啊，这班长，班长些，其他你卡卡是你
4: 班长，
1: 行了。明天这可真是。
2: Lagi kiyube.
1: Lagi la.
2: Nyerani ya kishu slobi
1: ba. Kiyu, kiyu che. Ati.
2: Topdan lagi.
1: Topdan lagi la.
2: De duga. Gar gor kasi wari.
1: Che che.
2: Kaga che abu guzi ya marta. Samli ya hudanbe. Samdan cha.
1: 俺最拿了，莫让给谁把这个的，莫让给三木当差事呢，当么差呢？当差把这个的。谁
2: 谁把差下去？人给谁把差下去了吧？前日瑞米的那个南屯的街区，瑞米的警察说呢，你敢说说明这件，俺就打。电梯。这个长么？这一查说呢，今天明大爷呢，他这边啦。看的，过查的过。马上，叫他去下。
1: 그냥 레츠 토를 필시야.
4: 아씨 봐봐 클리치다.
2: 디스.
4: 아 제도.
1: 이건 너 교도 왜라.
4: 교스.
2: 너미.
4: 아씨 봐봐. 뭘 수다세.
2: 봐봐.
4: 수다.
2: 봐봐.
4: 수다.
2: 봐봐.
4: 아씨 봐봐.
3: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爸爸，我老妹，从今那到时，俺俩是老中国。
6: 爸爸，我老妹，从今那到时，爸爸用对俺们家钱，我也是对，家里有你的男女，爸爸用对俺们家钱，我也没多，上个我年多，爸爸怕乱整。
1: 爸爸，我那这是说俺们中队要去。
3: 这是说，是家里有你的男女啊，爸爸兄弟继续，爸爸怕整，
6: 你莫来解个去嘛，继续，
3: 爸爸，你的，俺俩老去，怕过去，要说。

0: 토라 충제 구 메스엔 댄자 친구 지 렘규그 총간 아 토라 충제 구르 즈거 메스엔 댄자라 토나 시거 타만 테미쇼라 메 피저 시미쇼 니 소타르 쮸람 타 댄자 튕구 시브레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부 다다 아 메스엔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고 양타바 타 용유로 고름 대부 제기권에 칸점 타 장급 시고 숨 메즈엔 제고 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시고 시 계시 매년 총세 양 타베 고데 지세 피초 시에데 연장 긴송 용 시고
1: 创新踏界，乡村振兴。
2: 创新踏界，乡村振兴。
3: 每天哈，每天学，
4: 步步。

0: 모 대도다 쯔
1: 지게 겸나 장린양
0: 아래 장린양 허
1: 다딩은 망슈르 되는 거야 때문에 나다 진짜 미스 돈님에 아자다 돈님에
0: 나 때문에도 봐 터그린인데 배차시는 거리 있었는데 나 주선데 주도 봐 터그린도 안에 장내 큐큐도 때 돈유유 이네 치네도 돈유메
1: 저도다
0: 더 제가 오늘 뒤문 숨 쉽지도 와 다 드리안 보고관에 양문에 문 숨랑 치네 터서 와
1: 어디 이게 디시면 누구야? 양고 언제 친교 치대?
0: 아, 나 디디로 언니. 어,
1: 지게 겸나. 반양사들다.
0: 반양.
1: 어, 디디다 아주.
0: 나 반양 차샤비는 남균양아나. 어, 샤다. 혼돈이 뭐다 근데 룩룩이 아니 뭐 저 전에 제제 대도 와.
1: 어, 지. 아,
0: 망은 됐어. 정종은 된다 가야 되기.
1: 어, 사토부 된다.
0: 다 사토부 뭔가는 저 자중원에 섬동 앞에 서제 가야. 전에 제제 대도 와. 나 근데 큐큐를 때 이제 가보니.
1: 또 제대로 네 누가 나는 너무나 무슨 거라도 와.
0: 제샤. 대도다. 돔.
1: 어, 아자. 다 뒤지게 겸나 해숑 사다.
0: 아, 해숑 와.
1: 어, 되게.
0: 예, 거들이야. 해숑 남규 용무사야 가비 옆자.
1: 어, 쓰기.
0: 용무사야 가비 옆에 간데. 야, 그래. 샤센 속자 임체.
1: 어, 쓰수 언제.
0: 다 남규 전에 제스 과라지나 하고 왜.
1: 아자. 이제 쓰기. 다 미주 쓰스나 한다 공부야 차샤스나. 아주 한다 돔디 인수나 밀린체. 메도체. 보미래야. 아니 망체라지. 전에 지고를 쓰기.
0: 아, 네.
1: 다 고조 한다도 봐. 빠르 개비하다 제스나 빠르 망슈데 근데 정종 친보
0: 아 다샤구 是吧 어
1: 다샤구 간이야 빠르 망슈 어 개투고 됐어 쓰쓰 요리
0: 아 다양 치르 잡으시 지체네 양 유고 유기 말다
1: 어
0: 양밀이야 너게 아닌 거 유기
1: 어 제제 제제 다디 아자랑 좋은다 미호사디
0: 아 뾰칸가
1: 어 지게 있는 미호사디 어 디자자
0: 다디 남규 손에 제세 사지 그리게 규도 가이나
1: 야 대한다 아자 돈나다 차리 쓰기 다 혼자 쓰지 않으나 야 대래 밀린체 보미체 메도체 아니 초종체 뭐 어디게래 야 망 저도 손에 제 대유자
0: 어 당연 거야 저는 혼자 양 가리 있네 쓰기 유자
1: 어 신제 딘제 쓰기 야 부신 딘제 정말 봐
0: 권총
1: 어 딘제래
0: 제사
1: 다디 아자 디 예마오뇨
0: 디르바 터게네 체나 종
1: 종 어 지게 있네 예마오뇨
0: 예마오뇨
1: 어 진짜
0: 치네 더 두고 내다 시나 잡시지도 않는데
1: 또 나서네 오늘 더 두고 하시다 그 근데 동무야 삼사다 좀
0: 또 아니 또 다 숙라 범버지리 되게 그래서 미치베 종소 스도스도 다 시나 잡시지 요 이제 쓰리아 차셔도 와
1: 제제 아저제
0: 땅 종 차샤면은 손에 치서 쏘라디 그리게 규이나 땅은 아주 공동원에 차샤비나
1: 닝주도 봐 예수나 다도 봐주시 않 그거를
0: 밀린체 밀린체
1: 랑신체 어제 어제
0: 근데
1: 저런 진보리도
0: 어
1: 저런 진보리도
0: 저런 진명원 저도 봤지 제사
1: 但 남규만 좀 학회하다 망제서 장당다
0: 너지 이게 규도
1: 봐봐 중견에서 라야 닝들의 유야 유야도 사실 망제 我 담대는 없어지게 해야 또 봐
0: 다들이 돼야 삼바대야 명료시 삼바대 뭐야 리가 저도 야데라 치기다
1: 제제 돔다기 디지 삼바대스도
0: 돔타 삼바
1: 어 돔타 삼바 오사오사 메도 좀 대신 상을 요리사
0: 다 돼야 그냥 내 고야치는 어 롱숨기라 저거 루규유자
1: 어 제샤 제샤자
0: 두야첸 어 디네 어 직도 굽지 굽지 굽드네 아니 삼바대 디차저는 님가 체외 삼바
1: 어 지게 겹스노 위초
0: 위초
1: 어 디차제 아니 디치데 야한다 간주 자단 되게 순교 삼바 주여체 다디 어 그게 야 야 이네 또 매체 대가 유엽체 이네 배주 다야 매체
0: 다 미도 스타야 가지고 니마 진짜 지요다
1: 어 됐어 됐어
0: 대도 다 디 디다 사스야 됐다
1: 어 아자 지게 겹노 쉐바오
0: 아 쉐바오
1: 어 디가 디
0: 땅 나랑 저 단대데 사인바 차샤나 개가 우진부 탕부 양 쪼내게 송겹치야게 속자나 추기
1: 어지 어제스스도
0: 땅 산을 차샤면나 넘규 촌에 치서디 저유체
1: 어 디네 디 빠이게 배부 총대 디네 시킴라
0: 디네 또도 랑신체 보미체 얌다 얌다 어 내가 아니에요 러시아 나리아 야 미도 통샤
1: 지금
0: 버거지를 동배서 최소화
1: 어 최소
0: 다야 넘규 사야가 차샤미냐 디데임자 저원다 찌찌다
1: 니엔다
0: 자다
1: 언데 더지
0: 어 더기
1: 지게 이게 파양
0: 어
1: 되게 디치다
0: 다이네 사야 전에야 젠 센신다다 마자리아 밀리아 수수 파강 돈이 도스 너지게 가든지 주고 매자
1: 대도다 다디 점사 길다
2: 어 아자 다디 지게 겹스나 쉐이타
1: 쉐이타 어 장게 워 배우게 담배 딘데스 군요이베
2: 근데
1: 장게 우부서 생을 내게 고사세 어디 나 장 데스 거다
2: 어
1: 아니 장나 차샤면은 넘규 어 추게야 가도 와
2: 아
1: 근데 내 사야 차샤라 있는 아니 어 냐다 어 디신다 아니 배바다 딘데 사야 가도 와 장게 잠을 꿈이 왜?
2: 다녀 아다 하고 해야 될 지에서나 잠서 아자나 촌에 지세 사자 좀 말 왜? 어디 잠데 돼야 촌에 지고 요스나 디 사자디 추장을 요에 맞제 아니 주나로게 예리 표숨 적고 아니 디기 아는 처주 표숨 적고 신나다 그래서 좀 컴비미스게 야보 요 중고리 스스스도
1: 다 잠조 디 촌에 지세 단단한 조 공병원에 차샤는 여론 장르게 그
2: 장점
1: 디네 디네 매도 종래 촌에 지고 있제 어디 교육도 봐야 한다 또 촌에 지게 뭐사
2: 딩닝 제라 참고 지도 하지
1: 그래서
2: 민데 주 소이던 데레미 버트 잡고 시주 저도 가니 카바나네 빠르다 다지
1: 도와대베
2: 도와대베 니문네 버
3: 字藏羚羊字藏羚羊字藏羚羊捏盘羊捏盘羊捏盘羊捏盘羊捅那黑熊捅那 黑熊,
4: 톰나, 黑熊,
3: 톰나, 黑熊,
4: 쥬, 猕猴,
3: 쥬, 猕猴,
4: 쥬, 猕猴,
3: 쥬, 猕猴,
4: 쥬, 野牦牛,
3: 쥬, 野牦牛,
4: 쥬, 野牦牛,
3: 쥬, 野牦牛
4: 撒, 雪豹
3: 撒, 雪豹
4: 撒, 雪豹
3: 撒, 雪豹
4: 三, 水塔
3: 三, 水塔
4: 三, 水塔
3: 三, 水塔 三, 水塔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균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